0: 가면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고요?
0: 신평이라는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예.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2: 예. 이게 얼마예요? 1kg
0: 정도. 1kg 만 원.
2: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is beautiful product.
0: 너무 높게 드렸어요.
1: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두릅이죠?
0: 네, 두릅.
1: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0: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1: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0: 겉절이? 그 샐러드.
1: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0: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4: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5: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1: 이야, 신기하다.
5: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체험? 네. 그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쌀이에요.
1: 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예, 예, 유명합니다.
3: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돼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3: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로 만드는 거죠.
3: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3: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3: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3: 네,
1: 괜찮아요.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3: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3: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할.
3: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3: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3: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3: 네, that.
1: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3: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3: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1: 오, 야,
3: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1: 14?
3: 네.
1: 오,
3: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3: 네.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3: 네,
1: 맞아요.
3: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3: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1: 네.
3: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3: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3: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3: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3: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3: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소테디 봉골레.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1: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비싼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1: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네, 생각보다
2: 커요.
1: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2: 네.
1: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1: 예.
2: 오.
1: 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

0: 하고 있었어요. 어,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요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어. 실치철이에요,
1: 지금.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어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데.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1: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where it seems like only dense skyscrapers exist, here's a place that feels like time has momentarily slipped away. The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dong. The clear Cheongneung stream, originating from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guides me through the village. This is Cheongneung-gor, where winter rain gently falls. Along a narrow alleyway, barely wide enough for a village bus to pass, I discover the warmth and charm of Cheongneung-gor. As one of the few remaining hillside neighborhoods in Seoul, traces of old charm are preserved everywhere you look. In the midst of a busy daily lif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lked so leisurely and peaceful like thi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felt such a sense of calm. Cheongneung-gor is a village tha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s people gathered one by one, cultivating the land and building their homes. It's also a place where the novelist Park Young-ri resided and wrote her epic novel, Land. The things we've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may hold someone's entire life within them. That said, the small things I encountered suddenly feel much more precious.
1: Yeah, this is a really old house.
2: Since
0: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1: Oh,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3: 저는 못난이.
1: 어,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0: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1: Yeah,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어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4: 네. 변한 거는
1: 네.
4: 그 여기가 되게 복숭아 맛이 있었는데
1: 네네네.
4: 그게 좀 없어지고
1: 어...
4: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1: 네.
4: 곳이 변화가.
1: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4: 아, 없었어요.
1: 어.
4: 거의 없었고, 어, 하루아침에 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
1: 네.
4: 펴내고
1: 네.
4: 거기다 터 잡아서
1: 오.
4: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1: 네.
4: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1: 이야.
4: 저 들어가는 집이지.
1: 오.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4: 어. 여기 누르면 스케이트 타이어예요.
1: 어, 아 스케이트 타이어?
4: 네, 미끄러서 못 가.
1: 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4: 네.
1: 어,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4: 자동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언덕 있으니까.
0: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Ch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the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yeong-gol,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1: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4: 뭐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1: 네네.
4: 그,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1: 네.
4: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1: 네.
0: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1: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 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0: For some, Jeongnyeong-gol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1: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네.
0: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1: 네, 제가 이 정릉의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0: of Soul City Bus Number 1. Yep. This swit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it for many years.
1: 내가 연애를 60년대 18살 때 여기 돌았어.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대 내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연애 내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정년이 딱 여기서.
2: 13년 동안?
1: 쫓겨나겠지.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갖고 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네.
3: 서울시내 제1호 버스 기사예요.
2: 와.
3: 그 16인승이었죠? 네.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1: 마이크로
3: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1: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1: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그때
4: 우리 또 어르신이 하실 말씀
1: 많아요. 아, 사진에 다 나오잖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기네들
4: 하는 거. 이 안내형이래. 그 당시 안내형.
2: 야.
1: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 안 태워주면 그냥 찔찔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4: 안내형들은 또 손님 많이 태워야 할.
1: 그렇지.
4: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2: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1: 그렇지.
0: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2: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1: 그렇지.
2: 네, 첫 차로 항상
1: 4시야, 4시.
2: 늦지 않고 항상
1: 딱 출발해야 돼. 네. 땡기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2: 해주셨다고.
1: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까지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2: 사명감에 사명.
1: 항상 손님한테
2: 진짜로.
1: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했는데 요새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뭐 앉으세요.
2: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야?
1: 이거 사진이야.
2: 와.
1: 그 원본이야 원본. 원본. 그러지 마요.
2: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1: 아, 요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요거 부산에서 나온 거. 네. 면허증 내 가지고 요게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0: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5: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지널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4: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5: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4: 네,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5시 반에 이제 나와가.
5: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0: 만들어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예, 예, 예.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1: 이제 집에 가셨어요.
0: 야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네.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1: 예, 얘는 아무 데서나 안 하고 딱 예. 우리 이제 그 몇십 동안 계속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이제 초코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야.
0: 아,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2: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Thanks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0: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단골이신가 봐요.
1: 네, 단골이.
2: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0: 네. 아유,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1: 오래됐죠.
0: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2: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0: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1: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0: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네. 네,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와.
1: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2: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3: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0: 중요하죠.
3: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올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0: 네. 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3: 그 맞습니다.
0: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3: 네, 맞아요. 네.
2: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1: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2: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eu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0: is now serving as the Puk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eu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gone Star Pool and Cheongneu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eu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eu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1: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2: 요 아래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네.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1: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2: 저거 지금
1: 펜트 칠해갖고 네. 와 그게
2: 엄마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1: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3: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1: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2: 아니, 동생.
1: 동생? 아, 동생. 어.
2: 오빠지.
1: 오빠, 어.
3: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1: 이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0: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1: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주신 간판인가 봐요.
4: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해갖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이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1: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봇대에다가.
4: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1: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잡을 수도 있고.
4: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뚱뚱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1: 야.
0: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Only the shadows are t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eo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5: 구조도 이게 지기를 일제 시대 식으로 지었어요. 다다미 2층이 2층인데 다다미로 있었고, 근데 개조해서 이제 보라로 놓고 그랬죠.
1: 네, 네. 아.
0: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0: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1: Whoa!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2: 신기하죠.
1: 예.
0: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eo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3: 여기가 이 정든마을 주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0: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which has been their steadfast support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4: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0: And so, the history of Cheongdi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1: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0: For some, Cheongne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5: I know it's really rather stupid of me.
6: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 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or two.
1: 감사합니다.
0: We have crunchers saying hello too. 우리 크런처들도 클라라, 나가타, 베니 are saying hello. Good morning. Welcome, 종성. 반겨주고 계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guys. Well, you know what? For a harmonica player, 종성, your lips are probably really important. It's like the biggest asset for you. Do you have like a special lip care routine of your own for performances or when you have to come to a broadcast studio like this today? 하모니카 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입술이잖아요. 중요한 연주나 오늘 같은 방송을 앞뒀을 때 입술 관리 루틴이 있으실까요?
1: 네, 하모니카는 입술로 연주하긴 하지만 네. 입술에 힘을 주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서 아. 사실 입술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0: 오, 네. So the lips are definitely important in order to play the harmonica, but you don't put force into your lips. So it's apparently not that important when you play the instrument.
1: 네, 그래서 오히려 혀나 입 안쪽의 느낌이 더 중요해서 네. 좀 피곤할 때 혓바늘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런 거를 좀 조심하기도 합니다.
0: 아. So it's more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overall condition. If you're tired in your tongues, you might have those inflammations, right? Little sores, cold sores. So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don't have that in order to play the harmonica better.
1: 그리고 하모니카는 코나 목의 컨디션이 좀 중요해서 네. 뭐 콧물이 나지 않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거나 네. 또 연주는 온몸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건강 관리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네. So the nose and your throat is also really important. You can't have runny nose when you play the harmonica. And so he takes care of his overall health in order to play well. All right. So it's not just the lips, but since you can't play the harmonica and talk at the same time, right, 종성? I'm curious, are you usually the talkative type or the quieter type? 악기 특성상 연주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는 말수가 많으신 편인지 적으신 편인지 궁금하네요.
1: 평소에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0: 아, 네.
1: 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네. 혹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이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All right, so he said usually he's not that talkative, but when he has that opportunity to talk about himself or something in more depth, he can get talkative. And I guess today could be that opportunity for him. Well, I'm really excited to see where our conversation will go today, but let's talk with your songs.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a bit of Dimple, mm-hmm. right? Your debut album, from the debut album. 오늘 어떤 토크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데뷔 앨범 Dimple 잠시 같이 들어볼게요.

0: So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the feeling behind this piece? 이 곡에 담긴 감성을 크런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곡은 말 그대로 보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조개는 웃을 때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끔 저를 보조개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So this song, Dimple, it basically means the dimple on your face, on your cheek, and you get it when you smile. I mean, you can see it when you smile. And some people remember Jong Song for having a dimple on his right cheek. I can see it right now.
1: Right. 그래서 이 보조개라는 뜻은 네. 보조개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웃으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봤던 곡입니다.
0: So the dimple song, it doesn't mean dimple itself. It means how you have a good talk with someone while smiling. And you can see the dimple on your face too when you smile, right? So it has that sort of emotion inside the very song. Well, you know what? You are known as Korea's first university graduate to major in harmonica. So considering you were born in 1986, which is not too late, it's surprising that you were actually the first because you're pretty young. 대한민국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 졸업자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86년생인 박종성님이 최초라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
1: 하모니카 연주자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네.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지는 않았었어요.
0: 아, 네.
1: 네. 아무래도 하모니카 역사가 짧고 또 하모니카는 메이저 악기라는 인식보다는 좀 변방 악기, 마이너 악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So there were a lot of harmonica players in the past, even before Jong Song, but no one really majored it in a university before. So he became the first to major in that particular instrument because it's not... It's usually not known as a major instrument, but a minor instrument. And so he became the first graduate student of the major.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the harmonica and how did it eventually become your major then?
2: 어떻게 그럼 하모니카를 시작하셨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1: 하모니카를 배우기 전에 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들을 이미 다루긴 했었거든요.
0: Oh, 네. So even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he learned how to play the piano and even the violin. 네.
1: 그러다가 우연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네. 하모니카 반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0: And in the department store here in Korea, we have the cultural center where they provide different classes. And Jong Song's mother found out that they have a harmonica session there.
1: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하모니카는 좀 더 쉽게 연주가 되면서 훨씬 흥미를 쉽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요.
1: 네.
0: So compared to piano and violin, which he learned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Jong Song was able to become more interested and found the joy and fun in it a lot more quickly compared to other instruments.
1: 그리고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0: 네.
1: 그 선생님께서는 네. 하모니카를 잘 하도록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0: 네.
1: 이 하모니카라는 게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몸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0: 와, 네. So he met a great teacher in that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 because they not only taught him that harmonica was easy to play or how well you could play the harmonica, but they taught him how fun it could be and how fun music itself is.
1: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
0: 네.
1: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그런 시간에 내가 행복한 거를 하면서 평생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그때 제가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하모니카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0: 그때 다시 떠오른 거네요. 그
1: 네.
0: 문화센터에서의 기억이.
1: 네, 맞습니다.
0: And when he went to high school and he had to choose his career, he thought, you know what, I want to major in something that really makes me happy. And he was reminded of the moment he learned the harmonica in that cultural center in the department store. And that's how he chose his major.
1: 그래서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처음에는 작곡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작곡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어, 대학교 실용음악과에 네. 하모니카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를 했었어요.
0: So first, because there was no harmonica major, he majored in music writing, songwriting at first, composition. But later, he went to the applied music major and asked himself to the university if he could apply by majoring in harmonica.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바로 답을 못 주셨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하모니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학교 합격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모니카과는 아니지만 네. 네, 실용음악과에서 하모니카로 전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0: 와, 진짜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신 느낌?
1: 네.
0: 네. So they couldn't answer right away if he could apply with the major in harmonica at first, but later he did go into that applied music major and he was able to graduate majoring in harmonica specifically. So it does really feel like he did establish a road that no one has made before. So I wonder, what was the hardest part about creating that path yourself? 이렇게 전례가 없는 과정을 혼자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1: 아무래도 앞서간 선배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따라할 만한 모델이 없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 so 네. because there were no seniors, he was the first major, right? It was a little difficult for him that there was no role model or a road that he could follow.
1: 그래서 학교 과정에서도 하모니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가 스스로 하모니카에 대입해서 연구를 하면서 다녔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So because they didn't have a course on harmonica, he applied what he learned from his major to the harmonica himself. Basically, he self-taught himself based on what he did learn from school, and that's how he fought through.
1: 하지만 그런 과정 덕분에 네.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직접 하모니카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0: 그랬겠네요. 네. 확실히. So because of that though, thankfully he was able to create his own unique style and after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songs, how he can play it with the harmonica, that process helped him to grow as a harmonica player overall as well. Well, you know what? In 2009, you became the first Korean to win the tremolo category at the world competition, often called the Olympics of harmonica. How did you feel when you won it? 4년마다 열리죠. 네.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대회에서 2009년에 한국인 최초로 트레몰로 부문 1위를 차지하셨는데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의 느낌도 있었지만 네. 아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었습니다.
0: Wow, he did feel that it was a reward after all those years and effort that he put into, but he also felt very sort of happy and relieved that now he can start, you know, his path of a harmonica player.
1: 네, 그러니까 뭔가 도착했다는 느낌보다는 네. 이제 정말 출발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원동력을 네. 얻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0: 용기도 얻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해도 괜찮다.
1: 네, 네.
0: So not so much. He didn't think of it as an ending, but he thought of it as a beginning. He thought to himself, you know what? I can really begin now. And it gave him that courage to start his career as a harmonica player. All right. Well, I think that the phrase Korea's first follows you quite often. What does that title mean to you personally? 박종성님 앞에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네. 이런 수식어를 가진 분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1: 매우 뿌듯하면서도 네. 사실은 조금 서글픈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모니카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0: So he is happy and very proud, but at the same time, he's a little sad too. Because being the first means the field of harmonica still has a long way to go.
1: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은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처음일 뿐이니까 저는 최초보다는 더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네. So for 종성, instead of the title first or number one, he aims to strive for the best. You know, not just the person who has tried this or done this for the first time, but who does it the best. All right. Well, I realize that you're holding your harmonica all the way. Is there a reason for that?
1: 오늘 제가 라이브 연주를 준비했는데 네. 하모니카는 온도가 따뜻해진 상태에서 연주를 꼭 해야 되거든요.
2: Ah, so you have to be holding the harmonica to warm it up in order to perform.
1: 네, 그래서 연주 전에는 항상 5분에서 10분 이상 하모니카를 따뜻하게 한 뒤에 네.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2: So he holds it for 5 to 10 minutes for the performance in order to warm it up. 그럼 이쯤에서 식기 전에 라이브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죠?
1: 아리랑 TV에서 연주하니까 우리 음악 민요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2: 네.
1: 네. 세야세야라는 민요를 하모니카로 제가 편곡을 해봤습니다.
2: Alright, so the first performance that 종성 has prepared is because he is here at Arirang Radio, right? He's gonna perform a folk song, Korean, titled 세야세야 in Korean, in English, that's Bird Blue Bird. But while he prepares for the live performance, let's take a quick break and listen to our program listening guide. Do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0: Thank you so much, 종성. 어쩜 이렇게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가요? 와, 최초일 뿐만 아니라 최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1: 감사합니다.
0: You're already the best, not only the first.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ending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씨 is saying there is so much soul in every single note. 모든 음정 하나하나에 소울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고요. Love to Day Daisy is saying, how is this even possible on a harmonica?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모니카에서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rve 7309 is saying, sending love from New York. This was beautiful. 뉴욕에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0: And Mass underscore 97BB is saying, tiny instrument, giant sound. That's what I thought. 네, 악기는 작지만 진짜 거인 같은 소리였다.
1: 감사합니다.
0: Nasima 101 is saying, this touched something deep inside me. 뭔가 마음속 깊은 한 구석을 네, 어루만져줬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but do wait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and we'll continue with the talk.

now. K-pop fans may already know this next song, Chung Song, because the harmonica in the intro was actually played by you, right? So K-pop을 사랑하는 크런처들이라면 들어봤을 이 곡의 인트로가 바로 박종선님의 연주라고 네. 하는데요. 네,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0: 네, 이 곡도 피아졸라의 Oblivion이었는데요. 네. So the delicate finger work of the guitar and the breathy emotional sound of the harmonica, I think they blend just so beautifully right there. What was special about playing together as an ensemble?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핑거링과 또 하모니카 애절한 숨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곡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하면서 느낀 앙상블의 특별한 모미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1: 하모니카는 호흡으로 소리를 계속 채워내는 악기고요. 기타는 한번 튕긴 이후에 비워진 공간을 이용하는 악기거든요.
0: So with the harmonica, you have to continuously fill in the sound with your breath. But on the other hand, with the guitar, you do the fingering and make that space for that vibration where the sound keeps going.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잘 조화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0: 네, so he focused on harmonizing thos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fferent instruments.
1: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기타리스트와 함께

0: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은 감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 And they talked a lot about what emotion they would focus on while playing this song, and they tried to make that emotion as similar as possible while playing it together. Well, Piazzolla's tango music is actually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but on harmonica, the melancholy feels even stronger after hearing it. Is that something you create through technique, or is it the emotion that you create?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원래 반도네온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모니카를 연주하니까 그 특유의 처연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킬로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박종성님의 감성 덕분인지 궁금하네요.
0: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보다는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을지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1: So not so much the instrument, whether it be bandoneon, whatnot. He interpreted the intention behind the composer of the music.
0: 그리고 반도네온과 하모니카는 네. Free reed, 자유 리드 악기라는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예요.
1: So the bandoneon and harmonica, they're actually in the same category of instrument, free reed.
0: Mm-hmm. 네, 그래서 두 악기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네온의 음악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1: And because they are pretty similar in making sounds and how you play them, it's good to play the harmonica for a song that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All right, well, we're almost at the end of our time already. But you know what? You've built a path that didn't exist before, and you became number one, the first. You've received titles like that. So what message of cour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ther people?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쉽게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서 최초 그리고 1위라는 타이틀을 이뤄낸 선배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용기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0: 모두에게 저처럼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1: 네. He doesn't want to tell everyone to become the first or number one or the best to everyone.
0: 단지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했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But he was able to continue his path this way because of the happy memory he had from the beginning.
0: 네. 그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So whatever you're doing, wherever you are, don't forget that first sort of mindset that you had in starting what you do right now. So don't forget that and continue remembering that moment moving forward. Well, it i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네. 벌써 아쉽게도 네,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How was your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today?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0: 뭔가 한국에 계시는 청취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So he was happy that he was able to talk about music not only with Korean listeners but international listeners through Culture Crunch. Well, we enjoyed it a lot too.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to 종성 for that perfect conversation and performances.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enjoy another song by 종성. Here is 흔적 or Trace by Park Jong-sung.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1: All right, keep crunching!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이거 캣벌바지락이.
2: 예, 캣벌바지락이.
3: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렇게.
4: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0: 오, 안녕하세요.
4: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0: Wow.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0: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오늘.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캣벌바지락이에요.
2: 네, 캣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에? 전돈주, 특별한 전돈주 잡는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돈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0: 오?
2: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2: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진짜 기대돼요.
2: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빠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6: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이죠.
6: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6: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6: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4: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4: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7: 네, 일단
0: 그 당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7: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7: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6: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2: 쌀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0: 네.
2: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0: 네,
2: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0: 네.
2: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대1이에요.
0: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0: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두까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Yeah, I'm one.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mixing.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오, 야,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1: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바로. 네. 슈퍼 프레쉬 막걸리.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1: 네.
0: 두루.
1: 네. 두루. 진짜 제철이죠.
0: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소테디 봉골레.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 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비싼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네, 생각보다
2: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예.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예. 네.
0: 그 쌉싸란 맛, 입안에 있는 쌉싸란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예.
2: 오.
0: 네.
2: 예.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0: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0: 예, 정답.
2: 실치 처리예요,
0: 이거. 예. 하나 드셔보세요. 네,
2: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0: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0: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주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지금 잔뜩 설레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북도식 아파트랑 미장원입니다. 다음 곡은 비지보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스탠딩인 것처럼 즐겨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좋네요. 비지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요?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듣고 공연을 본 적이 없는데 또 전 방송도 첫 출연이고 이런 라이브도 첫 출연이라 저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곡은 무슨 생각해?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스테레오에 실린 버전이 있고 리메이크에 실린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I'm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1: 네!
0: 무슨 생각해? I'm Live 버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저도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근데 뭐 앵콜 해주시면 부를 수도. 편의상 마지막 곡 미친 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멋진 밴드 자랑해도 될까요? 먼저 드럼의 이예찬, 베이스의 이명철, 기타의 구영준, 키보드의 송기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공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막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앵콜이라니. 여러분 아쉬우시면 저의 다른 공연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 근데 진짜 오늘 반응이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마치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앵콜곡 키스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애절하면서도 담담한 듯 또 점잖하면서도 애잔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동훈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0: 자,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려주신 거는 짧은 곡이었죠?
1: 예, 한 10분 내외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0: 네. 네.
1: 원래는 긴 산조라는 게 한 40분 정도 되는데,
0: 네.
1: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0분, 15분, 뭐 10분, 아니면 뭐 6분 이렇게도 짤 수가 있듯이 그 산조는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산조를 좀 심오하게 듣고 싶으면,
0: 네.
1: 긴 산조를 듣는 게 훨씬 좋죠.
0: 다음 무대에서는 해금 독주곡 B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슬플 B자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고 아련한 느낌이 납니다.
1: 네네.
0: 어떤 곡입니까?
1: 그 B라는 곡은 그 김영재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건데, 그 우리나라의 세 가지 지방, 강원도의 메나리 토리, 함경도의 수심가 토리, 그 다음에 전라도의 육자벽이 토리, 이렇게 세 가지 토리를 가지고,
0: 네.
1: 그 중에 슬픈 가락을 따오셔서 앞에는 그 무장단으로 선율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엄머리 장단에 그 가락을 얹어서 하는 곡입니다.
0: 이 곡은 평소에 즐겨 연주하시는 곡입니까?
1: 저 즐겨 하는 곡은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제일 좋아한다고요?
1: 네. 왜냐면 그 강원도의 슬픈 가락,
0: 네.
1: 함경도의 슬픈 가락, 전라도의 슬픈 가락, 이 슬픈 가락이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슬픈 가락을 다 내가 연주를 하면 엄청 슬프거든요.
0: 슬픈 메들리인가요?
1: 네. 근데 거기다가 옆머리가 어떻게 보면 신나요. 신나는 장단이거든요. 덩덩덩덩덩덩덩
0: 네.
1: 이렇게 신난 가락인데 그 신나는 가락에다가 슬픈 가락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들린다. 예. 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저희는 엄청 슬플 준비를 해야겠네요.
1: 네네네.
0: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동훈 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민요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김정래 군입니다. 김정래 군은 민요를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또 전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In the heart of the bustling city, where it seems like only dense skyscrapers exist, here's a place that feels like time has momentarily slipped away. The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dong. The clear Cheongneung stream, originating from the foothills of Bukhansan Mountain, guides me through the village. This is Cheongneung-gor, where winter rain gently falls. Along a narrow alleyway, barely wide enough for a village bus to pass, I discover the warmth and charm of Cheongneung-gor. As one of the few remaining hillside neighborhoods in Seoul, traces of old charm are preserved everywhere you look. In the midst of a busy daily life,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lked so leisurely and peaceful like this.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felt such a sense of calm. Cheongneung-gor is a village that was founded in the early 1960s as people gathered one by one, cultivating the land and building their homes. It's also a place where the novelist Park Hyung-ri resided and wrote her epic novel, Land. The things we've passed by without a second thought may hold someone's entire life within them. That said, the small things I encountered suddenly feel much more precious.
1: Yeah, 이건 진짜 옛날 집이네. 대부분. 자연이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예. 왠지 느낌이, 예. 이거 형광색 이게 패딩을 입으신 거 보니까, 예. 여기서 좀
2: 예, 오래 살았고 순찰하러.
1: 네.
2: 통장.
1: 통장. 예. 통장님. 예. 통장님 반갑습니다.
0: Since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1: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2: 예, 연결돼 있죠.
1: 와.
0: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1: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2: 저는 뭔 난이.
1: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0: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1: 회장님, 여기 그 언제부터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2: 67년도
1: 됐대요. 와, 60. 네. 60년대요?
2: 네.
1: 야,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2: 네. 변한 거는 네. 여기가 되게 복숭아 맛이 있었는데
1: 네네네.
2: 그게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1: 네.
2: 곳이 변화가.
1: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2: 아,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하루 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펴내고
1: 네.
2: 거기다 터 잡아서
1: 와.
2: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1: 네.
2: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 들어가는 집이지.
1: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2: 예. 예.
1: 마침 예.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2: 예, 그렇죠.
1: 와.
2: 여기 눈 오면 스케이트 타야 해요.
1: 스케이트 타요?
2: 네, 미끄러서 못 가.
1: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비료 푸대?
2: 예.
1: 비료 푸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갖고 비닐 푸대나.
2: 자동이야.
1: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언덕 있으니까.
0: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J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hi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J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1: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2: 뭐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1: 네네
2: 그,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1: 네.
2: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1: 네.
0: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1: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0: For some, J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Everything was so warm and familiar.
1: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어?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네.
0: 아.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1: 네, 제가 이 정릉의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0: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Cheongneung-gor,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What do you think? I hope Cheongneung-gor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Cheongneung-gor,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Ch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o. 1.
0: 야.
1: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2: 내가 네. 연애를 60년대 18살 때 여기 돌았어.
0: 네네.
2: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대 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연애 내가 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정년이 딱 여기서.
0: 13년.
2: 어어 쫓겨나겠지.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갖고 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0: 네.
3: 서울 시내 제 1호 버스 기사예요.
0: 와.
3: 그 16인승이었죠.
0: 네.
3: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2: 마이크로
3: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2: 그랬습니다.
3: 예.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결국
2: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4: 아,
2: 그때
4: 또 어르신이 하신 말씀
2: 아니야 사진에 다 나오잖아. 그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긴 애들
4: 아니야. 안내형이래. 그 당시 안내형.
0: 야.
2: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 안 태워주면 그냥 찔찔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요.
4: 남내양들은 또 손님 많이 태워야 하기
2: 그렇지.
4: 때문에
2: 그렇지.
4: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2: 아, 그,
4: 옛날에는 아, 지금이야 어림도 아, 없겠지만
0: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2: 그렇지.
1: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Ch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0: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2: 그렇지.
0: 네, 첫 차를 항상
2: 4시야, 4시.
0: 늦지 않고 항상
2: 매일매일 아, 다 출발해야 돼. 네. 내 때기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0: 해주셨다고.
2: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간 빨리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힘이 들어도 첫차 막차를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0: 사명감에 사명.
2: 항상 손님한테
0: 진짜로.
2: 이래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0: 네.
2: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 여자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아니 뭐 앉으세요.
0: 아니,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야?
2: 이거 사진이야.
0: 와.
2: 그 원본이야 원본. 이게... 원본. 그러지 나요.
0: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2: 아, 요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요거 부산에서
0: 네.
2: 나온 거.
0: 네.
2: 면허증 내 가지고 요게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1: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Ch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5: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0: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오리된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1: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0: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1: 네,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아.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0: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1: 예, 예, 예.
0: 아,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1: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0: 네,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1: 아무 데서는 안 하고 네. 우리 이제 뭐 몇십 동안 계속 그런 이제 한결같이 이런 이제 초코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0: 이런.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2: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3: 아니, Thanks
2: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0: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단골이신가 봐요.
1: 네, 단골이요.
2: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0: 네. 아유,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1: 오래됐죠.
0: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2: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0: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1: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0: 네.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1: 네. 네,
0: 이 빵이 지금 요,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분이세요? 와.
1: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네.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2: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4: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0: 중요하죠.
4: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0: 네.
4: 사장님이 온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0: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0: 네. 그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4: 그 맞습니다.
0: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4: 맞습니다.
0: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4: 네, 맞아요.
2: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1: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0: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1: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ya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ya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ya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ya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ya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ya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2: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3: 여관에서 장사할 적에 네네.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네.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2: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 갖고
3: 저거 지금
2: 펜트 칠해 갖고 와.
3: 엄마는 이제 간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2: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4: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2: 네.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3: 동생.
2: 아니, 동생.
3: 오빠지.
4: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거 같아요.
2: 이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1: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ya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2: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5: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하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그 전봇대에다가 그런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2: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이렇게 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봇대에다가.
5: 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2: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5: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뚱뚱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2: 야.
1: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네, 뱅카지 할게요.
2: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3: 오늘 K-Story brings you the movie Water Lilies. It's a film depicting the growth of young people struggling between their dreams and survival. The highly acclaimed film received official invitations to 65 film festivals across 25 countries. This is the feature film debut of director Lee Chan-ho, lead actresses Lee Hong-yeon and Choi Eun-seo, the performances of supporting actors such as Lee Seung-young and Park In-chul are also impressive.
4: 레슨 배가 한 달에 50개.
5: 혹시 알바 구하세요?
6: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7: 모든 것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가요.
8: 나 오늘부터 수현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9: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10: 나 버릴 거야?
11: 나가라!
12: 너는 왜 다른 사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왜 고통을 안 받냐고!
13: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3: Let's watch the movie Water Lilies together. Two girls managed to make it to Seoul. Hyo-won hopes to be an actress, while Eun-seo quits school and longs for something new. Their friend In-chul will be their guide.
14: 저거 봐, 저거 봐. 저기 완전 높은 건물 있어.
15: 어디, 어디, 저기?
14: 저렇게 높은 건물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3: Eun-seo is thrilled to see the cityscape, but reality is...
14: 왜? 욕조가 없잖아.
16: 미안하지만 그 돈으로는 욕조가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거든. 여기 서울이야.
3: There's a lot to be desired. They'll crash at In-chul's place their first night.
17: 저기 있는 이불 쓰면 돼.
18: 오디션 주면 잘 돼가?
14: 표정. 표정이 문제야.
19: 봄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어때? 웃기지?
18: 야, 네 표정이 어떠면 뭐 어때냐? 그냥 그게 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3: Several days later, Hyo-won has additions on the strength of In-chul's advice.
14: 네, 동물이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0: 네, 고생하셨어요.
3: But it doesn't look like it went well. Desperation colors her plea.
14: 연출가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네?
3: Veteran actress Seung-yeon keeps an eye on Hyo-won.
14: 선생님.
0: 예, 수고했어요.
3: Meanwhile,
14: 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3: Eun-seo can't let go of her desire for a bathtub.
14: 이거 얼마예요?
6: 2만 원.
14: 2만 원이요?
3: But she's short on cash.
17: 은서야, 저 내가 사줄게.
3: Luckily, Eun-seo gets her longed-for tub.
14: 언니, 어떻게 됐어?
15: 나 이수연 배우님 수업 듣게 됐어.
14: 이수연? 내가 제일 좋아하는.
3: Hyo-won becomes a trainee of an actress she has long admired. They share tasty food.
6: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3: And Hyo-won is now part of a performance troupe. Even if they don't have cash to replace light bulbs, they're grateful for their new routines. However,
5: 혹시 알바 구하세요?
8: 시장통에서 누가 알바를 구해?
3: A new life in Seoul is not without challenges.
14: 술 됐잖아, 주문이야.
3: Eun-seo struggles to trudge through part-time jobs that she's legally too young to do.
8: 너 또 실수하면 네 시급에서 간다?
3: And her only comfort is Hyo-won.
14: 무대에선 언니 모습 진짜 멋질 것 같아.
3: Actually,
17: 레슨 배가 한 달에 50개.
14: 언니, 내가 돈 벌어서 줄게.
3: She's been helping pay for Hyo-won's acting lessons.
14: 식당에서 일만 해도 며칠이면 번다?
9: Meanwhile, Seon is becoming increasingly all important to Hyowon.
10: 연습 다음에 할까?
14: 어 아니요 선생님 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빨리 가.
9: In fact,
10: 너 공연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있을래?
9: Because she hopes to be offered even the smallest role, Hyowon leaves Eunseo behind.
14: 선생님 어디 가? 선생님 가지 마. 어디 가?
9: Yet once at Seon's house. Without even realizing it, she gradually becomes a target of exploitation.
10: 나 내 차 지금 대학로 공원 주차장에 있거든. 나 저녁에 힐링 레슨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갖다 줄래?
9: Hyowon doesn't know how to drive.
14: 야 인철아 너 어디야?
9: So she calls 인철.
11: 야 진짜 급한 일인 줄 알고 온 거야. 내가 대리 기사야?
9: Sweet, helpful Inchar ends up very upset.
11: 그 사람은 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9: But Hyowon is already pushed her limits in her desperation.
14: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아들놈이나 해. 난 배우가 될 거고 내 직업으로 만들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이 직업이냐? 너 그냥 돈 받았군요.
9: As Hyowon changes in order to survive, Eunseo, left on her own, crosses a line she should not cross. What kind of ending are they heading toward? Flowers that blossom in murky waters, struggling through growing pains. It is the movie Water Lilie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Water Lilies is a work that effectively captures the grueling realities of youth and the loneliness of human relationships.
20: 세상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좀 쓰러져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 초년생 얘기를 하고 싶었고 청년들에게 마지막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9: Rookie actor Lee Hong-yeon's realistic acting garnered attention at various film festivals. She says she shares many traits with the character she portrayed.
21: 시골에서 20살 때부터 연기한다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너무나 연기를 생각하는 소원과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갈망이랑 욕심이랑 절실함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캐릭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9: Actress Lee Seung-yeon, who's actually actress Lee Hong-yeon's acting coach in real life, played a character who yields power and exploits Hyowon.
22: 제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시켜 봐야겠다. 실제로 저의 제자이기도 해서 되게 많이 미안하고 상처가 됐지만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 친구의 역할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씬에서는 더 못되게 했던 것 같아요.
14: 선생님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효원과 홍현이 헷갈리게 되는 적도 있었어요.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9: Eunseo is shaken and gripped by intense fear as a rift forms between her and Hyowon, whom she had relied upon.
23: 거칠고 약간 투박한 모습을 겉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이제 순진하게 행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언니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같이 서울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폭풍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격한 감정의 폭을 제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에 약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9: Inchul supports Hyowon and Eunseo in every way possible, yet he struggles as his relationship goes awry despite his good intentions.
11: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저 남자 인물은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쟤는 그게 좋은 거다. 남이 답답하게 보지만은 차라리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9: The movie depicts practice for a performer's Anton Chekhov's The Seagull and its tragic narrative overlaps with the situations faced by Hyowon and Eunseo.
22: 갈매기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편의 감정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 영화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연극 갈매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영화도 아마 좋아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9: This is the movie Water Lilies, about young people on the stage of life and the precarious journey toward independence. The Water Lilies character is spotlighted by K Story.
14: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9: Burning with a passion to become an actress.
1: 나 오늘부터 수현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9: Hyowon is consistently compromising and facing setbacks. Rookie actress Lee Hong-yeon is said to have nailed it. Delivering a raw, unadorned performance, she portrayed a complex inner world with death and dimension. She also won awards for acting at overseas film festivals.
20: 시나리오 속에서 그냥 뛰쳐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친구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효원 같았습니다.
9: Experience her raw acting talent. A film that embraces the awkward and precarious nature of youth. This was the movie Water Lilies.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5: Nice
4: 안녕하세요.
5: So, what brings you here?
4: 저 결혼했었어요.
5: You married?
4: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27입니다.
5: You married too early. No?
4: Okay.
5: Is she Korean?
4: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4: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4: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6: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2: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네.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0: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아, 너무 좋아요.
4: 쭈쭈쭈.
3: 제이 랄리사 언미 랄리사 언미 에이!
4: 랄리사 언미 랄리사 언미 에이!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오,
3: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4: 둘 다 좋아요.
3: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아,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통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4: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네.
4: 하트.
3: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4: 콘서트.
0: 아, 네, 콘서트. 네.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4: 스윔.
3: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0: 한식.
3: 한,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0: 김치전.
3: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3: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4: 봄동 비빔밥.
3: 봄동. 어, 네.
4: 뉴욕이 너무 바삭하는.
0: 봄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4: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좋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4: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4: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4: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4: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4: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4: 애교살.
3: 애교살.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4: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게
3: 오케이 알겠습니다.
4: 운동 애교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4: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고무슬 때 우산. 네.
4: 어, 있어 여기서 여기서
0: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4: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에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4: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4: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4: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5: 노래 스윔이에요?
3: 어, 네.
4: 스윔.
3: 그리고 BTS,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0: 아, 너무 좋아요.
3: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6: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4: 네.
3: 저도요.
6: 네, 눈 감아주세요.
4: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6: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4: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6: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4: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4: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4: 완전 마법선.
6: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4: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요.
6: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4: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6: 강력하게.
4: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6: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4: 코끝에도 톡톡.
6: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4: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6: 제이콥님은 좀 입술산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4: 어떻게 좁히나요?
6: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4: 안으로. 어,
6: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4: 너무 신기하다.
6: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4: 입술산에 뭘 한 거예요?
6: 하이라이트.
4: 하이라이트?
6: 입술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4: 오!
6: 그죠?
4: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6: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4: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6: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똑 닮아야 되는 거니까.
4: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6: 짝 라인 정리를.
4: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0: 오, 이거 좋아요. 이렇게
6: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4: 보건소.
6: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4: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6: 저희 99% 왔습니다.
4: 99%.
6: 어, 99%. 마무리 단계로.
4: 헤어랑 의상 체인지.
6: 네.
4: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6: 머리랑 옷을 바꾸면.
4: 와! Like butter,
6: 댄댄댄댄댄. 사람 달라 보인다.
3: 어때요?
6: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3: 너무 멋있어요.
6: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4: 네.
6: 아, 잘한 것 같아.
4: 진짜 느낌 있어요.
3: 저 지금 너무 멋있어.
4: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6: 데뷔 시키자. 데뷔. 데뷔 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Boy.
1: What the fuck?
2: Hey, now, boy.
0: Yeah, hey, now, boy. Yeah, hey, now, boy. Yeah, hey, now, boy.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전남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6: 지민을 보고 싶어요.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6: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캡처.
8: 캡처 캡처. 야자자.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8: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플라트
3: 예.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8: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쁘니?
8: 이쁘니?
0: 집에 봐.
8: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8: 너무,
0: 좋아, 너무 멋있어요.
8: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8: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8: 갈까요?
0: 오지.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8: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네.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5: 예쁘다.
7: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8: 네. 보라,
3: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8: 쓰리,
3: 야
8: two,
3: 이거다.
8: 원.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3: 예, 갯벌 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5: 시원해요.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6: 오, 안녕하세요.
1: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6: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주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1: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Oh, yes.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2: 네.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1: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4: 이거
1: 갯벌 바지락이에요.
4: 갯벌 바지락.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4: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1: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4: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4: 네.
1: 오!
4: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요?
4: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7: 네. 이거 얼마예요, 1kg?
4: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4: 3kg요?
1: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4: 많이.
1: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4: 너무 높게 드렸어요.
1: 예. 진짜 기대돼요.
4: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4: 네, 두릅.
1: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1: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4: 겉절이?
1: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돼.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4: 요즘 봄이라 네.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1: 렛츠고. to Shim.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3: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1: 이야, 신기하다.
3: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체험? 네. 그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3: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루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루룩은 요게 갈색 덩어리로.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예, 아무튼.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밥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2: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이렇게.
2: 슈퍼 프레쉬 막걸리. 오, 이거 진짜 다르네요. 어,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2: 네.
0: 두루.
2: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단지네 이거 깨뿔에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Oh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정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1: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장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1: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태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네, 생각보다
2: 커요.
1: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게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네.
1: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예.
2: 오.
1: 예.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단진 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이거.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네,
2: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이게
1: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느낌.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2: 네. 자.
1: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1: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고맙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요.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주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지금 잔뜩 설레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북도식 아파트랑 미장원입니다. 다음 곡은 비지보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스탠딩인 것처럼 즐겨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좋네요. 비지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요?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듣고 공연을 본 적이 없는데, 또 전 방송도 첫 출연이고 이런 라이브도 첫 출연이라 저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무슨 생각해?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스테레오에 실린 버전이 있고 리메이크에 실린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I'm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1: 네!
0: 무슨 생각해? I'm Live 버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저도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근데 뭐 앵콜 해주시면 부를 수도. 편의상 마지막 곡 미친 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멋진 밴드 자랑해도 될까요? 먼저 드럼의 이예찬, 베이스의 이명철, 기타의 구영준, 키보드의 송기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공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막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앵콜이라니. 여러분 아쉬우시면 저의 다른 공연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 근데 진짜 오늘 반응이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마치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앵콜곡 키스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0: 애절하면서도 담담한 듯, 또 점잖하면서도 애잔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동훈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0: 자,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려주신 거는 짧은 곡이었죠?
1: 예, 한 10분 내외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0: 네. 네.
1: 원래는 긴 산조라는 게 한 40분 정도 되는데,
0: 네.
1: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0분, 15분, 뭐 10분 아니면 뭐 6분 이렇게도 짤 수가 있듯이 그 산조는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산조를 좀 심오하게 듣고 싶으면,
0: 네,
1: 긴 산조를 듣는 게 훨씬 좋죠.
0: 다음 무대에서는 해금 독주곡 B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슬플 B자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고 아련한 느낌이 납니다.
1: 네네.
0: 어떤 곡입니까?
1: 그 B라는 곡은 그 김영재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건데, 그 우리나라의 세 가지 지방, 강원도의 메나리 토리, 함경도의 수심가 토리, 그 다음에 전라도의 육자벽이 토리, 이렇게 세 가지 토리를 가지고,
0: 네,
1: 그 중에 슬픈 가락을 따오셔서 앞에는 그 무장단으로 선율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엄머리 장단에 그 가락을 얹어서 하는 곡입니다.
0: 이 곡은 평소에 즐겨 연주하시는 곡입니까?
1: 저 즐겨 하는 곡은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제일 좋아한다고요?
1: 네. 왜냐면 그 강원도의 슬픈 가락,
0: 네,
1: 함경도의 슬픈 가락, 전라도의 슬픈 가락, 이 슬픈 가락이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슬픈 가락을 다 내가 연주를 하면 엄청 슬프거든요.
0: 슬픈 메들리인가요?
1: 네. 근데 거기다가 옆머리가 어떻게 보면 신나요. 신나는 장단이거든요.
0: 덩덩덩덩덩덩덩
1: 네. 이렇게 신난 가락인데, 그 신나는 가락에다가 슬픈 가락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들린다. 예. 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저희는 엄청 슬플 준비를 해야겠네요.
1: 네네네.
0: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동훈 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민요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김정래 군입니다. 김정래 군은 민요를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또 전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1: 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리학에 따르면 시간을 되돌리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주의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어.

0: 안 가봤잖아.
1: 빗바가 빨리? 어.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0: 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건데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은?
1: 우선 상대성 이론을 알려면 되게 이상한 걸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0: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1: 광속 불변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공이 뭐 얼마나 속도로 날아갈 거 아니야.
0: 속도가 있겠지.
1: 너가 굉장히 빠른 기차 위에서 던져. 그러면 너 공의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돼야 될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게 상식적이지.
0: 반대면 줄을 거고.
1: 반대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내가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켜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가.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줄게.
2: Let's do a crash experiment. If the speed of light is not a universal constant, what would happen? Opposite where I am standing, a red car is speed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At the same time, a blue car coming from the right is travel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too. Then the two cars crash right before my eyes.
1: But 현실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까지.
0: 그렇지.
1: 수직으로 온 애는 그냥 빛의 속도까지야.
0: 그렇지.
1: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게. 수직으로 온 자동차 B라고 할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0: 빨리 와.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1: 이게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났다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If the speed of light were not a universal constant, the light from the red car should travel 100 kilometers per hour faster than the light from the blue car. Then if we were to apply this speed gap to a cumulative 10 million light years, then the red car would reach the intersection a year before the other car. If I had observed this crash 10 million light years away, the crash would not have happened, which is quite strange indeed.
1: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0: 광속은
1: 나한테 수직을 다가온 애, 나한테 정면을 다가온 애도 그렇고 수직을 안 해도 광속은 일정하다.
0: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1: 헷갈리지 말라고.
0: 헷갈리지 말라고.
1: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는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0: 시간 지연.
1: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
0: 빨리 움직이면.
1: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빛도 빛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0: 기차?
1: 저기 와봐.
2: Let's measure time inside a train by using light. First, we'll assume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Now, an observer outside of the train will also assume that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inside the train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Then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 trajectory of the laser beam in that 1 second will look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location.
1: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똑딱. 기차 밖에서 바라본 사람은 똑딱.
0: 아, 그래야 두 관찰자가
1: 빛 속도가
0: 일정해지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0: 고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1: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에 99.99999%야. 그러면 이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
0: 그렇지.
1: 똑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1: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 도달하게 했다, 도달을 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상태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0: 그렇겠네.
1: 똑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방속으로 가면 돼.
0: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1: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는 거야.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 쳐도 너가 광속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0: 시간이 멈추니까.
1: 시간이 멈추니까. 아.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천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그러니까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0: 아,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 광이 몇 명 광년이니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라는 하드웨어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1: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무한의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지.
0: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은 빛의 속도로 가잖아.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1: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0: 못 가는구나.
1: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0: 재밌네.
1: 재밌어.
2: Why can't an object with mass reach the speed of light? It's due to energy. Energy is required to move a non-moving object. A person who is standing still needs calories to walk. A car in park mode needs fuel to start moving. To move at speed, more energy is required. In addition,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bigger its mass grows. Even if we were to use all the energy in the universe, it is impossible for an object to reach the speed of light. 사람들이
1: 우주선이 어떻게 보면 시간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여행을 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0: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1: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0: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1: 맞아, 웜홀이야.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0: 돌아가야지.
1: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0: 그렇지.
1: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0: 관통하는
1: 거야. 관통하는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걸 이게 신축성 공이라 생각해.
0: 이거 바짝 구부리면
1: 바짝 구부려. 그 바로 연결돼.
0: 바로 붙는구나.
1: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하고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0: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어? 자, 그러면 워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워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1: 미래 갈 수 있지.
0: 워멀이?
1: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기려면 워멀이 필요 없어.
0: 아, 워멀 필요 없어.
1: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0: 아, 빨리 가기만 되지.
1: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년 지날 수도 있어.
0: 그렇구나.
1: 미래는 괜찮아.
2: It's thanks to Einstein that we can dream about time travel. He redefin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rough his two theories of relativity.
0: 상대성이 두 가지야?
1: 두 가지야.
0: 아, 왜냐면 일반?
1: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빗발 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 시켰어.
0: 아.
1: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0: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그룹 모두 대단해 느껴지잖아.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그렇진 않은 거야.
1: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0: 아, 이거 거꾸로야.
1: 특수가 더 쉬운 거고.
0: 아, 일반이 더 어려운
1: 거고.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고.
0: 아,
1: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0: 아.
1: 그래서 사실 일반 상대성이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바둑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0: 아, 그 좀 어렵네.
1: 어렵지.
2: All objects that have mass produce gravity, and this gravity can bend time and space. Especially massive objects like the sun, which can visibly bend time and space. But there is something that bends space and time far more. It's a black hole, which was successfully photographed for the first time in 2019. A black hole has enormous mass packed into a tiny space. And it proves time distortion, which is laid out in 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The closer you get to a black hole, time will slow down more. When you reach the event horizon, which is the boundary of the black hole, it will look like time is standing still from the outside.
0: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령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지구 표면 사람하고 좀 뭐 차이가 나지 않나?
1: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왜냐면 인공위성은 일단 빨리 돌거든. 빙빙빙빙. 그러니까 국제 정거장 같은데 우주인들이 있잖아.
2: The Mir space station averaged an orbital speed of about 27,500 kilometers per hour. Russian cosmonaut Gennady Padalka spent a total of 879 days on the Mir. Because he was moving faster on the space station than on Earth, he is 25 milliseconds younger than his actual age. But he also aged 3 milliseconds more in space because of the weaker gravity. So when he returned to Earth, he was 22 milliseconds younger. He achieved the longest time travel record in human history.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0: 가시죠. 뭐.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1: 대화를 해라.
0: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죠.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네.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1: 어.
0: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이렇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성함도?
0: 박태동.
1: 박태동 작가님.
2: 야, 태동하셨다.
1: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0: 그렇죠. 동문이고. 오!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2: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0: 입학을 했어요.
1: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0: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0: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1: 예, 예.
0: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온 거는 쉽죠.
1: 네.
0: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1: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0: 네.
1: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1: 네, 네.
0: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0: 인터넷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기가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거기까지 할게요.
1: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2: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3: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4: Today, K-Story brings you the movie Water Lilies. It's a film depicting the growth of young people struggling between their dreams and survival. The highly acclaimed film received official invitations to 65 film festivals across 25 countries. This is the feature film debut of director Lee Chan-ho, lead actresses Lee Hong-yeon and Choi Eun-seo, the performances of supporting actors such as Lee Seung-young and Park In-chul are also impressive.
5: 레슨비가 한 달에 50개.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8: 모든 것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가요.
9: 나 오늘부터 수현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10: 나 요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11: 나 버릴 거야?
12: 나가라!
13: 너는 왜 다른 사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왜 고통을 안 받냐고!
14: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4: Let's watch the movie Water Lilies together. Two girls manage to make it to Seoul. Hyo-won hopes to be an actress, while Eun-seo quits school and longs for something new. Their friend In-chul will be their guide.
15: 저거 봐, 저거 봐. 저기 완전 높은 건물 있어.
16: 어디 어디 저기?
15: 저렇게 높은 건물 살면 어떤 기분일까?
4: Eun-seo is thrilled to see the cityscape, but reality is.
15: 왜? 욕조가 없잖아.
17: 미안하지만 그 돈으로는 욕조가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거든. 여기 서울이야.
4: There's a lot to be desired. They will crash at In-chul's place their first night.
18: 저기 있는 이불 쓰면 돼. 오션 주면 잘 돼가?
15: 표정. 표정이 문제야.
19: 봄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어때? 웃기지?
18: 야, 네 표정이 어떠면 뭐 어때냐? 그냥 그게 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4: Several days later, Hyo-won has additions on the strength of In-chul's advice.
15: 내 보물이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20: 네, 고생하셨어요.
4: But it doesn't look like it went well. Desperation colors her plea.
15: 연출가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네?
4: Veteran actress Seung-yeon keeps an eye on Hyo-won.
15: 선생님.
20: 예, 수고했어요.
4: Meanwhile,
15: 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4: 은서 can't let go of her desire for a bathtub.
15: 이거 얼마예요?
20: 2만 원.
15: 2만 원이요?
4: But she's short on cash.
18: 은서야, 이거 내가 사줄게.
4: Luckily, Eun-seo gets her longed-for tub.
15: 언니, 어떻게 됐어?
21: 나 이수연 배우님 수업 듣게 됐어.
15: 이수연?
21: 내가 제일 좋아하는.
4: Hyo-won becomes a trainee of an actress she has long admired. They share tasty food.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4: And Hyo-won is now part of a performance troupe. Even if they don't have cash to replace light bulbs, they're grateful for their new routines. However,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22: 시장통에서 누가 알바를 구해?
4: A new life in Seoul is not without challenges.
15: 술 대짜나 주문이야.
4: Eun-seo struggles to trudge through part-time jobs that she's legally too young to do.
22: 너 또 실수하면 네 시급에서 간다?
4: And her only comfort is Hyo-won.
15: 무대에선 언니 모습 진짜 멋질 것 같아.
4: Actually,
5: 레슨비가 한 달에 50개.
15: 언니, 내가 돈 벌어서 줄게.
4: She's been helping pay for Hyo-won's acting lessons.
15: 식당에서 일만 해도 며칠이면 번다?
4: Meanwhile, Seung-yeon is becoming increasingly all important to Hyo-won.
7: 연습 잠에 할까?
15: 어, 아니요, 선생님. 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빨리 가.
4: In fact,
7: 너 공연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있을래?
4: Because she hopes to be offered even the smallest role, Hyo-won leaves Eun-seo behind.
15: 언니, 언니 봐. 언니, 가지 마.
4: Yet, once at Seung-yeon's house, without even realizing it, she gradually becomes a target of exploitation.
7: 나 내 차 지금 대학로 공원 주차장에 있거든. 나 저녁에 힐링 레슨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갖다 줄래?
4: Hyo-won doesn't know how to drive.
0: 야, 인철아, 너 어디야?
4: So she calls In-chul.
10: 야, 진짜 급한 일인 줄 알고 온 거야. 내가 대리기사야?
4: Sweet, helpful In-chul ends up very upset.
10: 그 사람은 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4: But Hyo-won has already pushed her limits in her desperation.
0: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아동욕이나 해. 난 배우가 될 거고 내 직업으로 만들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이 직업이냐? 그냥 돈 받았군요.
4: As Hyo-won changes in order to survive, Eun-seo, left on her own, crosses a line she should not cross. What kind of ending are they heading toward? Flowers that blossom in murky waters, struggling through growing pains. It is the movie Water Lilie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Water Lilies is a work that effectively captures the grueling realities of youth and the loneliness of human relationships.
11: 세상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좀 쓰러져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 초년생 얘기를 하고 싶었고 청년들에게 마지막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4: Rookie actor Lee Hong-yeon's realistic acting garnered attention at various film festivals. She says she shares many traits with the character she portrayed.
0: 시골에서 스무 살 때부터 연기한다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너무나 연기를 생각하는 소원과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갈망이랑 욕심이랑 절실함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캐릭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4: Actress Lee Seung-yeon, who's actually actress Lee Hong-yeon's acting coach in real life, played a character who yields power and exploits Hyo-won.
12: 제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시켜 봐야겠다. 실제로 저의 제자이기도 해서 되게 많이 미안하고 상처가 됐지만 저한테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 친구의 역할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씬에서는 더 못되게 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효원과 홍현이 헷갈리게 되는 적도 있었어요.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4: Eun-seo is shaken and gripped by intense fear as a rift forms between her and Hyo-won, whom she had relied upon.
3: 거칠고 약간 투박한 모습을 겉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이제 순진하게 행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언니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같이 서울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폭풍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격한 감정의 폭을 제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에 약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4: In-chul supports Hyo-won and Eun-seo in every way possible, yet he struggles as his relationship goes awry despite his good intentions.
10: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저 남자 인물은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쟤는 그게 좋은 거다. 남이 답답하게 보지만은 차라리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4: The movie depicts practice for a performance Anton Chekhov's The Seagull and its tragic narrative overlaps with the situations faced by Hyo-won and Eun-seo.
12: 갈매기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편의 감정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 영화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연극 갈매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영화도 아마 좋아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4: This is the movie Water Lilies, about young people on the stage of life and the precarious journey toward independence. The Water Lily's character is spotlighted by Kay Story.
15: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4: Burning with a passion to become an actress.
15: 나 오늘부터 수연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4: Hyowon is consistently compromising and facing setbacks. Rookie actress Lee Hong-yeon is said to have nailed it. Delivering a raw, unadorned performance, she portrayed a complex inner world with depth and dimension. She also won awards for acting at overseas film festivals.
11: 시나리오 속에서 그냥 뛰쳐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친구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효원 같았습니다.
4: Experience her raw acting talent. A film that embraces the awkward and precarious nature of youth. This was the movie Water Lilie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Beneath the ship, clusters of soft coral grow, hanging upside down like long beard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above, below, or the size of the ship. Corals have taken root everywhere, a true paradise. Where there is coral, there is fish. A family of stripies have settled in this place. Inside the wreck are schools of fish hiding from the strong currents. On the path of Jeju's underwater ole, where powerful currents flow through, the wreck acts as a shelter and home for the fish. What was once a heap of scrap metal has become a living reef, beckoning many creatures.
1: Munsan의 침몰선은 잠수함 관광객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광의 목적,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 호철의 역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 호철은 해양 생물들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처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닷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Having launched in 1972 and continuing annually, Korea's artificial reef project aims to restore coastal marine ecosystems by providing shelter and habitat for marine life. These artificial reefs on the barren sandy seabeds attract the growth of seaweeds and corals, among others, creating an underwater forest that draw in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little by little. Whether naturally formed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3: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4: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2: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5: 오늘 누가 오시려나?
6: 안녕하세요.
4: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7: 안녕하세요.
6: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4: 제이콥. 네,
6: 만나서 반갑습니다.
7: Nice
6: 안녕하세요.
7: So, what brings you here?
6: 저 결혼했었어요.
7: You married?
6: 어, 네, 맞아요.
2: How old are you? 27입니다.
7: You married too early. No? Okay. Is she Korean?
6: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4: 어떻게 만났어요?
6: 소개팅이에요.
2: 소개팅?
6: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에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2: BTS 지민!
4: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2: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3: 오!
2: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3: So now 네. it's spring.
2: Yeah, so
3: it's like green.
2: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3: No way.
2: Yeah.
1: 대박.
2: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2: 저는 카멜레온.
1: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3: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3: 오.
2: 시원해요.
3: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2: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2: 아, 어, 너무 좋아요.
3: 쭈쭈쭈. 네.
2: 그리고... Say love is on me, love is on me.
3: Hey. Say love is on me, love is on me.
2: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오,
2: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3: 둘 다 좋아요.
2: 와이프 더.
3: 그래? The wife like this.
2: 맞아요.
3: Lisa. Like...
2: okay. 어,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2: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예,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2: 제 와이프 눈에 네.
3: 하트.
2: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3: 콘서트.
0: 아, 네, 콘서트. 네.
2: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3: 스윔.
2: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2: 한식.
3: 한식.
0: 한식.
2: 한,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2: 김치전.
0: 김치전?
2: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2: 어제 붕덩 비빔밥 만들었어요. 붕덩.
3: 붕덩 비빔밥?
2: 붕덩. 어, 네.
3: 뉴욕이 너무 바삭하는.
0: 붕덩 맛있지.
2: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3: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3: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3: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3: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3: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3: 애교살.
2: 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3: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게
2: 오케이 알겠습니다.
3: 누나 애교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3: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고무슬 때 우산. 네.
3: 어, 있어 여기서 여기서
0: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3: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3: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3: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3: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4: 노래 스윔이에요?
2: 어, 네.
4: 스윔.
2: 그리고 BTS, 네.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0: 좋아요.
2: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5: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4: 네.
2: 저도요.
5: 네, 눈 감아주세요.
4: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5: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4: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5: 떴을 때 보이는 떴을 때 데만 보이는 하얗게 하려고요.
4: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2: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4: 와, 마음에 드시죠?
2: 아, 너무 신기해요.
4: 완전 마법선.
5: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4: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0: 오!
5: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4: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군요.
5: 강력하게.
4: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5: 펜슬을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4: 코끝에도 톡톡.
5: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4: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5: 제이콥님은 좀 입술산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4: 어떻게 좁히나요?
5: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4: 안으로. 어,
5: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4: 너무 신기하다.
5: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4: 입술산에 뭘 한 거예요?
5: 하이라이트.
4: 하이라이트?
5: 입술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4: 오!
5: 그죠?
4: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5: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4: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5: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똑 닮아야 되는 거니까.
4: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5: 짝 라인 정리를.
4: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0: 오, 이거 좋아요. 이렇게
5: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4: 보건소.
5: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4: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5: 저희 99% 왔습니다.
4: 99%.
5: 어, 99%. 마무리 단계로.
4: 헤어랑 의상 체인지.
5: 네.
4: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5: 머리랑 옷을 바꾸면.
4: 와. Like butter,
5: 댄댄댄댄댄. 와, 사람 달라 보인다.
2: 어때요?
5: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2: 너무 멋있어요.
5: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4: 네.
5: 아, 잘한 것 같아.
4: 진짜 느낌 있어요.
2: 저 지금 너무 멋있어.
4: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5: 데뷔 시키자. 데뷔. 데뷔 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에이나 뭐해?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친구 남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6: 실물로 보고 싶어요.
3: 실물로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6: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캡처.
8: 캡처 캡처. 야자자.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8: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플라트.
3: 예.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8: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쁘니?
8: 이쁘니?
0: 집에 봐.
8: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있다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8: 너무
0: 멋있어요.
8: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8: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8: 갈까요?
0: 오지.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8: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네.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8: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네. 보라,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8: 3, 2,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캣볼 바지락이에요.
2: 예, 캣볼 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4: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7: A touch of macaulay.

0: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danjin.
1: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So welcome to Danj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2: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3: 요새 유명한 실치.
2: 지금 제철이죠?
3: 네, 제철이에요.
2: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3: 여기서는 실치.
2: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3: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2: 아, 그러면 이거 1kg.
3: 많이 드릴 거야.
2: 이 정도?
0: Oh yes. 아, perfect 포장.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3: 맛있게 드세요.
2: 잘 파세요.
3: 네.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2: 이거 캐폴 바지락이에요.
3: 네, 캐폴 바지락.
2: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시원해요.
2: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3: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2: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2: 진짜?
3: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2: 여기에서 뭐라고요?
3: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2: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3: 정도? 1kg 만 원.
2: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3: 너무 높게 드렸어요.
2: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0: 와, 두릅이죠?
3: 네, 두릅.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3: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3: 겉절이? 샐러드.
0: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3: 요즘 봄이랑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렛츠 고 투 심 아 나우 아이 메모라이즈 댓 신병 양조장.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4: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야, 신기하다.
4: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1: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0: 네, 하얀 쌀이에요.
1: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0: 아, 쌀로 만드는 누룩?
1: 네.
0: 아, 왜냐면 원래 밀루로 만드는 거죠.
1: 그 밀루룩은 요게 갈색 덩어리로.
0: 아, 아, 이거?
1: 네.
0: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1: 두 가지 들어갑니다.
0: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1: 네.
0: 그리고 물.
1: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0: 아, 이거 1대1이에요?
1: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0: 650? 재서 바로 할.
1: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0: 맞다! 연잎!
1: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0: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뭐가 어떻게?
1: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0: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1: 네,
0: that. 예,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1: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0: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1: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0: 오, 야,
1: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0: 14?
1: 네.
0: 오,
1: 한번 짜보시겠어요?
0: 오, 네. 바로.
1: 네.
0: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0: 네.
1: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단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1: 서해바다.
0: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퍼펙트,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쌀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1: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0: 예, 네, 생각보다
1: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예. 네.
1: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거?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1: 네,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1: 먹어야겠다.

0: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아.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아니요.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겠습니다.
1: 어, 이게.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느낌.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에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수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오,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안 아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2: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

0: 때는
1: 대화를 해라.
0: 대화를 해라.
1: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0: 그렇죠.
1: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0: 맞죠, 맞죠.
1: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0: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1: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자,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렇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성함도?
1: 박태동.
4: 박태동 작가님.
2: 야, 태동하셨다.
4: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4: 오!
1: 우리 선생님이 제 한 좀 후배시죠.
2: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4: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2: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4: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네. 빌어서 온 거는 쉽죠.
4: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4: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4: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우선은

0: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거를 그냥 보고 어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1: 네, 네.
0: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1: 네, 네.
0: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0: 네.
2: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0: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네.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고 느끼고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The following story is the time I held rosy dreams about the future, with numerous possibilities ahead. In 1995, I was nearing my college graduation.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un Building was demolished that year, and Samphung department store collapsed too.
1: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에 다니고 있는 박모근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평균 4.0의 성적으로 과수석을 차지해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군은 지난 2월 초 학교로부터 졸업을 못하게 됐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 일반 선택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거였고요.
1: 단 1학점이 모자라 과수석의 영예를 차지하고도 졸업을 못하게 된 박군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 부모님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하는 길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0: I had made an inexplicable blunder. During 4 years of college, I had been on a full scholarship. I had already been admitted to graduate school.

0: I am going to meet an old friend. I met him when I was 17, and we were in the same class.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e've seen the results of the choices we made, as clear as day. Now we'll talk about what modern physics has discovered about time and human choices.
1: 내가 사실 너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내가
2: 나도 되게 만나고 싶었어.
1: 내가 어떤 이제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있거든. 근데 기고문의 내용이 그 내 삶을 바꾼 선택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시간과 선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때 너가 나의 선택에 어떤 많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고문 쓸 때 나의 삶을 바꾼 선택들 한 얘기를 하고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구상 중인데 그걸 너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너한테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2: 우리 이 선택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1: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주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
2: 양자역학. 요즘에 그래. 핫하잖아.
1: 그러니까
2: TV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1: 그치, 그치.
2: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전과학 그러면 뉴턴. 뭐 상대성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1: 양자역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볼 수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양자역학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게 뭉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빛이 양자가 돼 있다. 그다음에 고흐가 원자가 그렇게 뛰엄뛰엄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슈뢰인거가 슈뢰인거 방정식 만들고 하이젠버그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고 드브로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하고 기타 등등.
2: 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1: 다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거야.
2: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양자역학 도대체 뭐야?
1: 그리고 양자역학 되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사실은.
2: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뭐 배웠던 이런 과학 기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세계에서는
1: 다 적용이 안 돼.
2: 안 된다. 얼마나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1: 얼마나 작은 세계냐면
0: How tiny is an atom? For the sake of the argument, let's assume a grain of rice is about 5 millimeters long. A grain of sand on the beach is 0.5 millimeters in length. That's 1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Fine dust is 10 micrometers in diameter. That's 5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Ultrafine dust is 5 times smaller than fine dust. The smallpox virus that we have eradicated is 300 nanometers wide. That is about 7 times smaller than ultrafine dust.

0: The coronavirus that affected 77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s three times smaller than a smallpox virus. The coronavirus is equivalent in width to 50 human DNA strands lined up from end to end. One hydrogen atom is approximately 50 picometers in length. A strand of DNA would be equivalent to the length of 40 hydrogen atoms put in a line. So a nanoscale would be a single grain of rice shrunk 100,000 times. This is where the quantum effect enters the picture.
1: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해. 왜냐면 거기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완전 핵 주변을. 근데 전자의 행동이 되게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 없어.
2: 동시에 잴 수 없다.
1: 불확정적이야. 이게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알면 그거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2: 그럼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위치라 그러면 뭐 다 이해가 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위치잖아.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위치고 뭐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뭐 방향을 말하는 거야? 뭐야? 운동량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야?
1: 그러니까 운동량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아. 질량 보통 상수니까 속도라고 보면 돼.
2: 아. 어떤 물질 얼로 가는 속도 이런. 그래서 그걸 동시에 알 수 없다.
1: 동시에 없다.
2: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아,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저기 있고 이리로 날아가잖아.
1: 그치, 그치, 그치.
2: 알 수가 있잖아.
1: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치? 왜? 그렇죠? 위치하고 속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1: 우리가
2: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식인데 그거는 상식인 것 같은데
1: 양자역학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상하지?
2: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1: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2: 아, 너무 자, 어려운데? 어.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
1: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0: In quantum mechanics, light exhibits wave-particle duality between photons and an electromagnetic wave. When light behaves like a particle, it exists as a photon. To see an object, we need light, which in this case are photons. When a photon collides with a particle, it changes the state of the particle, like how billiard balls hit each other.

0: Here, we'll show you photos of a moving car. If you use a fast shutter speed when taking a picture, you can capture an image of the car, but won't be able to tell its speed. If you use a slow shutter speed, you can sense how fast the car is going, but you can't tell if it's a car. In quantum mechanics,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like we have just tried comes with limitations that affect other physical quantities. Just measuring the position of a car will not give us a clear picture of its motion. But when we measure the car's motion, we cannot discern it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체끼리 상호작용 이거는 다 측정이라 볼 수 있거든. 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게. 자동차는 사실 양자역학적이고 작은 물체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자동차를 위치를 측정할 때마다 한 번은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야. 전자가 원자핵을 주변 돌다가 내가 보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다.
2: 어렵네.
1: 어렵지.
2: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
1: 달라질 수 있어. 미시 세계는 특히. 거시 세계는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주 작은 레벨로 가면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2: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사실은 이걸 설명할 때는 중첩이란 개념이 필요해. 중첩.
2: 중첩.
1: 어떤 위치를 잴 때 여러 다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뭐냐면 어떤 물체가 A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 B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2: 동시에.
1: A 더하기 B야. 아. 보통 우리 탐정 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탐정 영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범인이다. 막 이러잖아.
2: 알리바이가 있냐
1: 없냐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바로 중첩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물체가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있거든. 그 측정을 했을 때 위치를 알아보자. A에 있을 확률도 있고 B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야.
2: 확률의 차이는 있어?
1: 차이가 있을 수 있지.
2: 차이가 있을 수
1: 있어. A에 있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2: 열려있다.
1: 그래서 아까 전자가 원자 주변을 돈다 그랬잖아. 사실 돈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퍼져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고 봐야 돼.
0: The electrons circling a nucleus are not stationary. Electrons are scattered in a probability cloud throughout space and exist everywhere and nowhere. In a probability cloud, an electron's position is not random. What would it be like if we existed in a state of probability in daily life?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he came to Gyeong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2: 네. 언제 오셨어요?
1: 네, 어저께 왔어요. 네.
0: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ngdong-d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 충성.
1: 충성.
3: 충성.
4: 아이고. 오셨네.
1: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네.
0: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5: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1: 네.
5: 나 5년은 젊어졌어.
1: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어?
1: 성함.
5: 김.
1: 김.
5: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4: 청산.
5: 밀산.
4: 김청산. 네.
1: 어머님은요?
6: 네. 민옥순이요.
1: 어, 이름 좀 멋있네요.
6: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1: 연하루?
6: 연하루 지루지.
4: 미산리.
6: 미산리.
5: 미산리야, 미산리.
6: 미산리.
1: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6: 34년생이요.
1: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7: 최복렬.
1: 네?
7: 최.
1: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7: 해주.
1: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7: 아,
1: 네, 최.
7: 봉.
1: 봉.
0: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1: Field inside.
8: 오공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함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1: 네.
8: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한테 떨어진 것까지 다
1: 알죠. 그렇죠.
8: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1: 네.
8: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보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1: 네.
8: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네,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1: 네.
8: 다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 작전 들어가고
1: 그렇죠.
8: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1: 그 훈련 받

0: 받을 때 힘들었어요?
1: 네.
0: 네? 훈련을.
2: 낙하산.
0: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1: 아, 네, 공수.
0: 히디르. 이보세요, 이보세요.
1: 공수 후연은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0: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1: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원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0: 네.
1: 그 사람들 탐광으로 나갔대요.
3: Though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4: 들어갔어요.
3: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5: Yeah, here we go.
0: Oh.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3: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od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6: 요거 결혼사진 찍은 거고, 가족사진.
3: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6: 하던 날.
7: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6: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격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반한테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7: 그때 8240에 여자 대원분들이 좀 많았어요?
6: 여자 대원, 우리는 거기 있을 적에 여자 대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오빠 부대 부관이 김일대인데요, 부관인데 니들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다 저기 해놓게, 니들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해와라.
3: Miss Min Ok-sun, who was in charge of intelligence operations,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recognized as a Korean War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Service recipient in 2022.
6: 저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해야 더 빨라요. 타이거 여단 2중대 6소대 선임하사 김청산입니다. 그 적지에 들어갔지. 아주 그냥 예방 쳐가지고 척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하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3: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6: 보고 싶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3: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2: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4: 예. 네. 그동안은 못 왔죠. 뭐.
2: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많이. 네.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4: 예, 여기 뭐 다리 뭐 이런다 이상이 없는데요.
2: 네.
4: 이 걷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2: 한번 무릎 좀 볼까요?
3: 93-year-old veteran Mok Sung-gyun, who served as a squad leader in the Ulchi Tiger Brigade, is also not in as good health as he used to be. Still, he feels somewhat relieved knowing that he has a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where he can go anytime he feels unwell.
4: 걷는 연습한다고요?
2: 붙잡고 걸으세요?
4: 예.
2: 보행기로. 어떻게 검사를 좀 하고 싶어요?
4: 예?
2: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4: 아니 그냥
2: 보기만 하고
4: 네, 조금 더 보고 심하고 그러면은 없고요.
2: 네.
4: 여기야 뭐 우리 집 같은데.
2: 아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제일 네, 먼저 봐드리죠. 우리 회장님이야. 목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오래돼서 인연이 해병원 오시고 나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돌아가신 회장님하고 친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4: 내가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69년도, 70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시켜놓은 거 꼭 그 저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거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3: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lchi Tiger Brigade Hospital.
8: 아이고.
3: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9: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전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These are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their country without expecting any reward. Now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store their names and honor. To this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and is traveling across Korea to find hidden heroes.
10: 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11: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부대에서 누가 찍어줬는데 분명히 네. 찍어줘서 내가 저거 그 저 이사단 저 그
10: 육사단
11: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아 육사단 네. 그것은 누가 찍어줬는 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10: 요 사진 뒤에
3: Hero Lee Sang-ho was a member of the Kirkland unit. That operated primarily along the East Coast. During the war, he was known as Lee Hung-woo. Since he had no official documents such as a discharge certificate, the only evidence he had to prove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was just two photographs. This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The source of the photos was unclear, and above all, the fact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from Lee Hung-ul to Lee Sang-ho after the war ended only added to the confusion.
8: 이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흥우였다는 데 대한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했던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제출 당시에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 글씨가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흥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에 이흥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흥우가 그 이흥우라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봤던 게 이분이 제출하신 사진 중에는 이 1954년 3월 5일 날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8240 유격대원들이 육군에 편입되는 그 퀵실버 작전이라는 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속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커크랜드 부대는 요 시기에 각 육군 부대로 갈 수 있었던 걸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라고 하셨다라면은 이 시기에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In reality, most irregular soldiers are in their 90s, and many cannot recall their activities or operational situations from that time. Additionally, the lack of proper photographs or official documents like discharge certificate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prove their service records. However,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does not overlook even the smallest clues.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objective procedures, such as document comparison, handwriting analysis, and photographic examination, they are verify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s. The 8240th Unit, whose members risked their lives to defend the nation, had been denied compensation simply because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U.S. military and held civilian status rather than that of irregular soldiers. Fortunately, in 2021, the enactment of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Act opened the door to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s.
12: 네. 네. 고맙습니다.
3: Thanks to this hero, Jung Kum-soo,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s Torchlight Unit, has finally had his contributions recognized.
13: 그저 동네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께 궁금해서 형들 뭔데요 물어보니까 너 검수 갈래 이러더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야 가면 검정 차고 선글라스 끼고 말이야 폼 젠든데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좋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뭐 좋다고 내태국 가라고 말해요. 매달렸죠.
7: 그럼 실제로 가셨던 8240은 어땠었어요?
13: 이제 라카산 비행기에서 뛰는 거 모방대로 해놓고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낮은 데서 착륙장 써요. 착륙장을 못 하고 다리 부러져 버리니까. 아유, 그거는 뭐 생판이죠. 지옥이죠, 지옥.
3: Hero Jung Kum-soo enlisted in the Torchlight Unit at the age of 17. After receiving training in airborne and coastal infiltration, as well as intelligence operations, he infiltrated enemy lines and carried out guerrilla operations at the risk of his life. After his discharge certificate, issued following the armistice passed verification by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he had regained the honor of being recognized as a Korean War veteran 72 years after the war ended.
14: 이제 이 제대장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 본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네. 이제 공로자로 이제 인정이 되셨잖아요.
13: 네. 하루에 사갖고 그 증을 받았습니다.
14: 네, 보험부에 직접 이제 신청을 네, 하셨어요. 네, 네.
10: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어요.
13: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비정규군.
14: 비정규군이니까 참전 유공자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13: 그런 건 네. 생각도 안 하고.

0: 만약 한때는 그 뱅상우 뱅부천이 한번 네. 알아볼까 싶다. 네. 가봤자 그 컷 내겠던 사람이 갔으면 뭐든 힘은 안 있나 아마 그때 보지도 않을 거다. 네. 아예 포기했죠. 네.
1: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identify and honor every single person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nation.
0: 입고서 오래된 일이지만도 국가에서 늦게라도 이 책임져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2: 기록을 보면은 미군 8240 부대원이 2만 5천여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직 만 분 이상은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본인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은 한번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널리 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1: 'A meaningful event was held in June. It was the day when medals of military merit were awarded to irregular force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during the Korean War, but had been overlooked for official recognition.
3: 잘 되셨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4: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1: 24 veterans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 and the Yeongdo Guerrilla Unit were belatedly awarded medals of military merit.
5: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나가서 군대 생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 차라리 살았을 때에 받으면 좋은데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네 이렇게 혼자 오니까.
1: The moment when the long-forgotten volunteer soldiers are once again remembered as war heroes. It is a time that feels like a gift to both the recipient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ecause although it's late, they were remembered.
6: 뭐 제가 대리 대리를 받은 건데 아버님 살아계셨으면은 더 기뻐하셨을 텐데 지금 뭐 딱 이 한 지난달 30일 떠나셨으니까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잊지 않고 마지막 공로를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1: We are back on Gyeongdong-do Island. Before leaving Korea, there was a place Monica wanted to visit one last time.
7: 8240 Taegu.
1: It is the memorial monument where the spirits of the 8240th Unit soldiers who perished in enemy territory rest. They risked their lives to save the nation and protect their hometowns, but were ultimately unable to return. Here, at the closest place to their hometowns, they dream of the day they will finally go home.
8: It's so close.
9: It is so close.
8: But yet, nobody can go.
9: But to a lot of 8240 members who left their home, such as that close distance, it's very sad, very sad. And that's another reason that why second and third generation must remember what happened in 1950 and make sure it doesn't happen again.
8: And that's why we are working.
9: That's why we are doing what we can.
1: Because it's a painful history, we must remember it all the more.
9: Prison homes.
1: We pray that their sacrifice is not in vain, that their hope is not shattered, and that this Chuseok, their wishes may finally reach their hometowns.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주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지금 잔뜩 설레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복도식 아파트랑 미장원입니다. 다음 곡은 비지보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스탠딩인 것처럼 즐겨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좋네요. 비지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걸로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요?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듣고 공연을 본 적이 없는데 또 전 방송도 첫 출연이고 이런 라이브도 첫 출연이라 저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곡은 무슨 생각해?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스테레오에 실린 버전이 있고 리메이크에 실린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I'm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2: 네!
1: 무슨 생각해? I'm Live 버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저도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근데 뭐 앵콜 해주시면 부를 수도. 편의상 마지막 곡 미친 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멋진 밴드 자랑해도 될까요? 먼저 드럼의 이예찬, 베이스의 이명철, 기타의 구영준, 키보드의 송기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공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막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앵콜이라니. 여러분 아쉬우시면 저의 다른 공연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 근데 진짜 오늘 반응이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마치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앵콜곡 키스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0: 애절하면서도 담담한 듯, 또 점잖하면서도 애잔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동훈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0: 자,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려주신 거는 짧은 곡이었죠?
1: 예, 한 10분 내외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0: 네. 네.
1: 원래는 긴 산조라는 게 한 40분 정도 되는데,
0: 네.
1: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0분, 15분, 뭐 10분 아니면 뭐 6분 이렇게도 짤 수가 있듯이 그 산조는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산조를 좀 심오하게 듣고 싶으면,
0: 네,
1: 긴 산조를 듣는 게 훨씬 좋죠.
0: 다음 무대에서는 해금 독주곡 B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슬플 B자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고 아련한 느낌이 납니다.
1: 네네.
0: 어떤 곡입니까?
1: 그 B라는 곡은 그 김영재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건데, 그 우리나라의 세 가지 지방, 강원도의 메나리토리, 함경도의 수심가토리, 그 다음에 전라도의 육자벽이 토리, 이렇게 세 가지 토리를 가지고,
0: 네,
1: 그 중에 슬픈 가락을 따오셔서 앞에는 그 무장단으로 선율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엄머리 장단에 그 가락을 얹어서 하는 곡입니다.
0: 이 곡은 평소에 즐겨 연주하시는 곡입니까?
1: 저 즐겨 하는 곡은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제일 좋아한다고요?
1: 네. 왜냐면 그 강원도의 슬픈 가락,
0: 네,
1: 함경도의 슬픈 가락, 전라도의 슬픈 가락, 이 슬픈 가락이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슬픈 가락을 다 내가 연주를 하면 엄청 슬프거든요.
0: 슬픈 메들리인가요?
1: 네. 근데 거기다가 옆머리가 어떻게 보면 신나요. 신나는 장단이거든요.
0: 네.
1: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신난 가락인데, 그 신나는 가락에다가 슬픈 가락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들린다. 예. 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저희는 엄청 슬플 준비를 해야겠네요.
1: 네네네.
0: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동훈 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민요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김정래 군입니다. 김정래 군은 민요를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또 전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캣벌바지락이.
2: 예, 캣벌바지락이.
3: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렇게.
4: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Danjin.
0: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So welcome to Danj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0: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캣벌바지락이에요.
2: 네, 캣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1: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1: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1: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1: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1: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1: 3kg!
0: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1: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1: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진짜 기대돼요.
1: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6: 와, 두릅이죠?
1: 네, 두릅.
6: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6: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6: 겉절이 이렇게? 이것도 감사합니다.

0: Now with these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
0: 좋아.
1: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2: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2: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3: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네.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네,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돼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대1이에요?
0: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0: 예,
2: 아무튼.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밥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2: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2: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2: 네.
0: 두루.
2: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Oh,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那不批的。哦。
1: 오여기감칠맛이많아요아
2: 저는소금하는다른조미료하나도넣지않았어요
3: 진짠맛이
2: 그냥이거자연의맛이에요
0: 오오감사합니다오진짜진짜달라요연잎연잎진짜은근히은근히만나와요근데맛보다는그안에입안에있는느낌그거진짜개운하고이거싹입가심완벽해요맞죠네아마아마진짜탱닌탱닌때문에
1: 오조금조금더이제이제바지락
3: 네바지락하고
0: 아이거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단맛살짝그런바다의그런짠맛도있어서너무좋아요이제이것도우리테스트해야돼요
3: 네
0: 여기일부러이거간하지않았어요그러면이거이거하나손으로이거커요
3: 오
0: 예생각보다
3: 커요
0: 예작은나무예요작은나무예
3: 모양도너무예쁜데요
0: 그리고이렇게조금씻고맛있게아이거이것도살짝쌉쌀해요맞죠
3: 네, 네
0: 그쌉쌀한맛입안에있는쌉쌀한맛플러스기름있는거
1: 막걸리
0: 예
3: 오
0: 예오오예
3: 아뭘의도하는지알겠어요
0: 네이거저는이런반응기대하고있었어요너무좋아요근데아직끝나지않았어요선물준비했어요이거진짜단진바다단진단이렇게섞여있는거예요짜잔무슨지맞춰보세요
3: 글쎄요얘도그냥채소
0: 민들레
3: 민들레
0: 민들레요여기여기바로여기시골에서온민들레야생에플러스단진의대표바다에서온거뭔가요
3: 알것같아요
0: 자맞춰보세요
3: 실치
0: 예、yeah!정답
3: 어시철이에요지금
0: 예하나드셔보세요
3: 먹어보겠습니다
4: 어이게
0: 이거다이거 이런거다실치예요
3: 아이게실치예
0: 요그러니까이런모양이있어요
3: 요밑에가민들레
0: 둘다있어요둘다있어요안에이거반죽그리고민들레그리고실치
3: 꼭모양이꼭지과자같은
0: 데예예예맞아요어떠세요
3: 그러니까실치라는거를전혀모르겠어요뭔가바다의맛이나긴하는데훨씬더고소한느낌의바다맛
0: 이제다시한번테스트해야돼요 감사합니다

0: 네, 거기까지 할게요.
1: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2: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3: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4: Today, K-Story brings you the movie Water Lilies. It's a film depicting the growth of young people struggling between their dreams and survival. The highly acclaimed film received official invitations to 65 film festivals across 25 countries. This is the feature film debut of director Lee Chan-ho, lead actresses Lee Hong-yeon and Choi Eun-seo, the performances of supporting actors such as Lee Seung-young and Park In-chul are also impressive.
5: 레슨 배가 한 달에 오시고.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모든 것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가요.
5: 나 오늘부터 수현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나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8: 나 버릴 거야?
9: 나가라!
5: 너는 왜 다른 사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 왜 고통을 안 받냐고!
10: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4: Let's watch the movie Water Lilies together. Two girls managed to make it to Seoul. Hyo-won hopes to be an actress, while Eun-seo quits school and longs for something new. Their friend In-chul will be their guide.
11: 저거 봐, 저거 봐. 저기 완전 높은 건물 있어.
5: 어디 어디 저기?
11: 저렇게 높은 건물에 살면 어떤 기분일까?
4: Eun-seo is thrilled to see the cityscape, but reality is.
11: 왜? 욕조가 없잖아.
12: 미안하지만 그 돈으로는 욕조가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거든. 여기 서울이야.
4: There's a lot to be desired. They will crash at In-chul's place their first night.
13: 저기 있는 이불 쓰면 돼. 오션 주면 잘 돼가?
11: 표정. 표정이 문제야.
14: 봄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하고 어때? 웃기지?
13: 야, 네 표정이 어떠면 뭐 어때냐? 그냥 그게 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4: Several days later, Hyo-won has additions on the strength of In-chul's advice.
11: 네, 보물이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15: 네, 고생하셨어요.
4: But it doesn't look like it went well. Desperation colors her plea.
11: 연출가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네?
4: Veteran actress Seung-yeon keeps an eye on Hyo-won.
11: 선생님.
15: 예, 수고했어요.
4: Meanwhile,
11: 저 이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4: Eun-seo can't let go of her desire for a bathtub.
11: 이거 얼마예요?
13: 2만 원.
11: 2만 원이요?
4: But she's short on cash.
13: 은서야,
5: 저 내가 사줄게.
4: Luckily, Eun-seo gets her longed-for tub.
11: 언니, 어떻게 됐어?
5: 나 이수연 배우님 수업 듣게 됐어.
11: 이수연?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4: Hyo-won becomes a trainee of an actress she has long admired. They share tasty food.
7: 우리 극단에 들어올래?
4: And Hyo-won is now part of a performance troupe. Even if they don't have cash to replace light bulbs, they're grateful for their new routines.
11: 언니 한국기 잘했다.
4: However,
6: 혹시 알바 구하세요?
16: 시장통에서 누가 알바를 구해?
4: A new life in Seoul is not without challenges.
11: 술 됐잖아, 주문이야.
4: Eun-seo struggles to trudge through part-time jobs that she's legally too young to do.
16: 너 또 실수하면 네 시급에서 간다?
4: And her only comfort is Hyo-won.
11: 무대에선 언니 모습 진짜 멋질 것 같아.
4: Actually,
5: 레슨 배가 한 달에 오시고.
11: 언니, 내가 돈 벌어서 줄게.
4: She's been helping pay for Hyo-won's acting lessons.
11: 식당에서 일만 해도 며칠이면 번다?
4: Meanwhile, Seung-yeon is becoming increasingly all important to Hyo-won.
7: 연습 잠에 할까?
11: 어, 아니요, 선생님, 얘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빨리 가.
4: In fact,
7: 너 공연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있을래?
4: Because she hopes to be offered even the smallest role, Hyo-won leaves Eun-seo behind.
11: 언니, 언니 봐.
0: 가지 마. 힘들어?
4: Yet once at Seon's house, without even realizing it, she gradually becomes a target of exploitation.
7: 나 내 차 지금 대학로 공원 주차장에 있거든. 나 저녁에 힐링 레슨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갖다 줄래?
4: Hyo-won doesn't know how to drive.
0: 야, 인철아 너 어디야?
4: So she calls In-chul.
10: 야, 진짜 급한 일인 줄 알고 온 거야. 내가 대리기사야?
4: Sweet, helpful In-chul ends up very upset.
10: 그 사람은 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그 사람 말이 그렇게 중요해? 그냥 배우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4: But Hyo-won has already pushed her limits in her desperation.
0: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아들목이나 해. 난 배우가 될 거거든. 직업으로 만들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이 직업이냐? 그냥 공부하다꾼이야.
4: As Hyo-won changes in order to survive, Eun-seo, left on her own, crosses a line she should not cross. What kind of ending are they heading toward? Flowers that blossom in murky waters, struggling through growing pains. It is the movie Water Lilie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Water Lilies is a work that effectively captures the grueling realities of you

0: and loneliness of human relationships.
1: 세상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좀 쓰러져가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하지만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사회 초년생 얘기를 하고 싶었고 청년들에게 마지막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0: Rookie actor Lee Hong-yeon's realistic acting garnered attention at various film festivals. She says she shares many traits with the character she portrayed.
2: 시골에서 20살 때부터 연기한다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너무나 연기를 생각하는 소원과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갈망이랑 욕심이랑 절실함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기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캐릭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0: Actress Lee Seung-yeon, who's actually actress Lee Hong-yeon.
3: 쓸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시켜 봐야겠다. 실제로 저의 제자이기도 해서 되게 많이 미안하고 상처가 됐지만 저한테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 친구의 역할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씬에서는 더 못되게 했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효원과 홍현이 헷갈리게 되는 적도 있었어요. 아, 나 혼나면 어떡하지? 나 잘해야 되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0: Eun-seo is shaken and gripped by intense fear as a rift forms between her and Hyo-won, whom she had relied upon.
4: 거칠고 약간 투박한 모습을 겉으로 보이지만 속으로 이제 순진하게 행복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언니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같이 서울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감정의 폭풍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격한 감정의 폭을 제가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에 약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Inchul supports Hyo-won and Eun-seo in every way possible, yet he struggles as his relationship goes awry despite his good intentions.
5: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아프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저 남자 인물은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쟤는 그게 좋은 거다. 남이 답답하게 보지만은 차라리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많이 편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0: The movie depicts practice for a performance Anton Chekhov's The Seagull and its tragic narrative overlaps with the situations faced by Hyo-won and Eun-seo.
3: 갈매기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편의 감정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 영화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연극 갈매기를 좋아하신다면 저 영화도 아마 좋아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is the movie Water Lilies, about young people on the stage of life and the precarious journey toward independence. The Water Lilies character spotlighted by K Story.
6: 선생님, 저 연기하려고 집도 나왔어요.
0: Burning with a passion to become an actress.
7: 나 오늘부터 수연 선생님 집에서 지내려고.
0: Hyo-won is consistently compromising and facing setbacks. Rookie actress Lee Hong-yeon is said to have nailed it. Delivering a raw, unadorned performance, she portrayed a complex inner world with depth and dimension. She also won awards for acting at overseas film festivals.
1: 시나리오 속에서 그냥 뛰쳐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큰 친구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효원 같았습니다.
0: Experience her raw acting talent. A film that embraces the awkward and precarious nature of youth. This was the movie Water Lilies.

책의 부제는 제가 단 게 아니라 편집자분이 달아주셨어요. 조금 더 책을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달아주셨고, 그 이 에세이 자체가 사실 편집자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제안은 뭐였냐면 박태원의 소설가 고보씨의 일일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써줄 수 있겠냐라는 저에게 청탁을 하셨고, 원래 소설가 고보씨의 일일은 경성을 걸으면서 일어나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걸 좀 확장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뭐 걷고 그 도시에 얽힌 여러 가지 역사, 뭐 사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써내려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위로에 대해서 사실 쓴 책이다라고 한 말은 일종의 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책들이, 특히 에세이 장르는 위로나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집중이 돼서 쓰여지고 있고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한계 같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위로보다는 반위로가 아닌가. 근데 이러한 반위로가 제가 쓰고 보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너가 잘했어, 공감해, 이런 말이라는 것이 사실상 진짜로 독자가 됐건 상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그냥 동조만 하는, 사실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조만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해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빌리티라는 학문이 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신생 분과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동,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중심에 놓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빌리티 자체와 모빌리티라는 학문에서 영감을 받은 제 생각들이 들어있는 그런 단편 연작 소설집입니다. 번역된 제 작품이 조금씩 이렇게 웹사이트나 이런 식으로 잡지에 소개되는 정도인데 해외 독자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상투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읽고 다시 새로운 언어로 창조해내는 번역가 분의 역량에 좀 믿고 맡기는 편이고, 그것이 또 저와 제 작품에, 제가 쓴 작품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미치미치를 보며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학으로부터 도망쳐요. 그러나 미치미치는 도망치기는커녕 출발선상에 선 그레이하운드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영영 끝나지 않을 무의미한 경주에 기꺼이 영혼을 바치겠다는 태도다.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닝사이드 에비뉴 63번지 뉴욕. 미치미치의 메모. 도로를 따라 걸으면 도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의식하기 힘들지만 현실을 구성하는 선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서로를 연결하는 섬뜩한 동질성이 유령처럼 떠도는 공간. 이를 초간접적인 세계라 부르자. 흔히 4차원이라고 말하는 분화된 우주. 경험이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위치를 설정할 때마다 사이 공간으로 미끄러지는 삶.

안 그래도 허리 디스크가 작년에 와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 모션 데스크라는 책상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책상을 요즘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금을 써서 모션 데스크도 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평생 운동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시작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인 것 같고 또 그 많이 마주치는 만큼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에 살았던 저 웰링턴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을 사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작업들이 저에게 또 즐거움도 되고 영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앞두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금정현이라는 그 평론가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영화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영화에 관한 책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연재를 했었던 칼럼을 네, 모은 책이고 영화에 대한 책이지만 사실상은 영화에 대한 책은 아닌 그럼 무엇에 대한 책인가 하면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되게 박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말인즉슨 다시 거꾸로 말하면 무의미한 것은 사실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건 진짜 옛날 집이네. 대부분. 야, 자연이 살아있네. 안녕하세요. 예. 왠지 느낌이. 예. 이거 형광사 이게 패딩을 입으신 거 보니까. 예. 여기서 좀.
1: 예, 오래 살았고 순찰하던.
0: 네.
1: 통장.
0: 예. 통장님 반갑습니다.
2: 그 Since I met the village head, I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ming neighborhood of Cheongneung-gor.
0: 여기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북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1: 예, 연결돼 있죠.
0: 와.
2: A hidden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embracing nature.
0: 아, 집이세요? 와. 야, 여기 이렇게 집이 있구나.
1: 저는 못 나니.
0: 회장님 키우시는 강아지? 야, 안녕.
2: I soon found myself arriving at the village head's house. With warmth and kindness, he even invited me into his home. This place is filled with the life of the village head and his wife. Everything here reflects their touch and care.
0: 회장님, 네. 여기 그 언제부터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1: 67년도 어떻게?
0: 와, 60. 네. 60년대요?
1: 네.
0: 야, 아니 어쩐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도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이 골목골목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집들이 되게 정겹거든요.
1: 네. 변한 거는
0: 네.
1: 여기가 되게 복숭아 맛이 있었는데
0: 네네네.
1: 고개 좀 없어지고 마을버스 올라온다는 거.
0: 네.
1: 곳이 변화가.
0: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막 아파트 빽빽하고 네. 막 바뀐 도시 보다가 여기 정릉은 그래도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야,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님께서 딱 여기 이제 오셔갖고 사셨을 때 그 집들이 많이 있었나요?
1: 아, 없었어요.
0: 거의
1: 없었고 하루아침에 좀 소나무랄까 이제 나무 네. 펴내고
0: 네.
1: 거기다 터 잡아서 고루고루 다섯 개 싸가지고
0: 네.
1: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어가는 집이지.
0: 야, 그래서 정말 이 정릉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고 싶거든요.
1: 예. 예, 예.
0: 아, 예, 마침. 예. 아, 야. 야, 이 눈 왔을 때인가 봐요.
1: 예, 그렇죠.
0: 와.
1: 여기 눈 오면 스케이트 타이어예요.
0: 스케이트 타이어.
2: It's a place where they've shared over 50 years of joy, sorrow, and everything in between. Though many tough days have come and gone over the years, Cheongneung-gor has always quietly embraced and nurtured him. Because the scenery might soon disappear due to redevelopment, every photo they've taken here feels more precious than ever. For Kwon Hyun-sik, Cheongneung-gor, which has grown old alongside him, is simply a place he cherishes deeply.
0: 우리 회장님에게 정릉골이란
1: 뭐 내년이나 먼 후년이나 사라지겠지만
0: 네네.
1: 그래도 간직한 동네, 기억하고 싶은 동네
0: 네.
1: 그냥 많이 보존하고 싶어서
0: 네.
2: Though life was difficult and everything seemed scarce, looking back now, those were truly happy times. This place is his pride and his forever hometown.
0: 네, 이 정릉골.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 댁에도 와봤는데 참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 뭐 이렇게 골짜기였을 거 아니야? 개발도 덜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궈내갖고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게 야, 정말 좀 놀랍고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
2: For some, Cheongneung-gor was a beacon of hope in life. And for others, it was the joy of living in the present. With redevelopment approaching, more and more people are leaving the village, and now there are quite a few empty houses. But still, the village alleys are filled with the warmth

0: of those who love this place. Everything was so warm and familiar.
1: 어? 야, 슈퍼가 있네. 운영을 하시는 건가? 야, 이게 여기 사장님 사진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쌍둥이 슈퍼. 와, 아, 이게 손주분이신가 보다. 자녀분이시거나. 야, 정말 오래된 슈퍼 같은데. 안에 계시나, 사람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래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 슈퍼들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여기 이제 앉을 곳도 있고 이렇게 그래갖고 사랑방처럼 동네 분들 오셔갖고 막. 네.
0: The neighborhood market, which embraces the unique stories of each resident. As I slowly walked up the uneven hillside, a rather unfamiliar view of Seoul unfolded before me.
1: 네, 제가 이 정릉의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네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네. 근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특이한 건물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통은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수직인데 저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것 또한 이 정릉만의 특색인 것 같은데 이 풍경을 제가 또 그림을 전공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In the hope of preserving even a small memory of this beautiful Jeongneung-gol, which may soon disappear, I've recorded it with a sense of longing and hope.
2: 아,
0: 이 정릉골 is remembered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humble Jeongneung-gol, I head toward another place filled with memories. For many years, this has been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uses, quietly accompanying the daily lives of the Jeongneung residents. In particular, this place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locals, as it is the terminus of Seoul City Bus Number 1.
1: 야.
0: In this place, which was bustling with people 365 days a year, I met the driver who's been operating the buses for many years.
3: 내가 연애를 60년도 18살 때 여기 돌았어. 그때는 버스가 없고 운전면허 60년 내 가지고 8년 있다가 대형연애 내 가지고 이제 삼성 동양 대진 정년 안 되지 13년밖에 안 돼.
1: 야.
3: 정년이 딱 여기서.
1: 13년.
3: 어, 쫓기랑에서 거쳐 차를 이렇게 줄여갖고 가고 네.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지.
4: 네. 서울 시내 제 1호 버스 기사예요.
1: 와.
4: 그 16인승이었죠.
1: 네.
4: 그때는 16인승일 때 저거
3: 마이크로
4: 버스가 16인승인데 각 구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3: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 계속 버스만 한 거죠.
1: 네.
4: 그래서 결국
3: 저 16명 타는 마이크로 버스라고
5: 아니,
3: 그때
5: 우리 또 어르신이 하신 말씀
3: 말이에요. 아, 사진에 다 나오잖아. 전부 다 내가 데리고 댕기는 애들
5: 아니야. 그 당시 안내양.
1: 야.
3: 아, 이때 대접 좋고 뭐 그냥 손님한테 태워주면 그냥 찔찔 울고 뭐 그래서 사람을 태워줘야 돼. 그래야.
5: 남내양들도 손님 많이 태워야 해.
3: 그렇지.
5: 기사님이 빨리 문을 닫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기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지금이야 어림도 없겠지만.
1: 그분도 이제 많이 태워야지 자기도 이제.
3: 그렇지.
5: 그죠.
3: 그 말.
0: 박부웅. A bus driver who has been driving the Jeongneung bus for 50 years tells me that he still remembers the faces of the passengers he greeted every day.
1: 이게 버스가 항상 이 첫 차나 막차가 중요한데.
3: 그렇지.
1: 네, 첫 차로 항상
3: 4시야, 4시.
1: 늦지 않고 항상
3: 다 출발해야 돼. 네. 늦게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1: 주셨다고.
3: 4시에 딱 출발하고 막차도 시간대로 딱 피곤하다고 해서 미리 와서 안 되는 거야. 시가 빠지 일하고 도장 찍고 욕 먹고 손님한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 네. 힘이 들어도 첫차 맞자는 마무리 잘해라. 또 하나.
1: 사명감에 사명.
3: 항상 손님한테
1: 진짜로.
3: 예 쳐다보고 인사하지 말고 눈을 맞춰라. 어서 없이요 이런.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추면은 다 불친절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빨리빨리 늦어서 천천히 타세요. 전부 노인들이 타고 댕겨 지금 노인들이 후닥닥 넘어지면 뭐 앉으세요.
1: 이거 들고 계신 건 뭐예요?
3: 이거 사진이야.
1: 와.
3: 그 원본이야 원본. 이게... 원본 그러지 마요.
1: 어르신세요? 와. 옛날 이거 버스예요, 그럼요?
3: 아, 요거는 마이크 또 톱이라고 요거 부산에서 나온 거. 네. 면허증 내 가지고 여기 18살 때 내가 운전면허를 냈어.
0: A faded photograph he always carries quietly in his wallet. This photo not only reflects Park Ki-hun's life, but it also becomes a meaningful record of Jeongneung Village. The village residents, whose lives are intertwined with the place, took the lead in preserving and remembering the village's appearances for a long time. They hope that this record will help transform the village they love into something even better. I've discovered another face of the village that the residents wish to remember.
1: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동네 이렇게 내려오는데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예, 아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오리지널 빵집 같아. 아 빵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은 이제 모닝 베이커리라고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저희 동네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해갖고 독일 빵집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영국 빵집이라고.
5: 예, 영국 빵집을 하다가 이제 예. 건너와서 이제 모닝 베이커리. 아침에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이제 모닝 베이커리.
1: 아,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의 이름으로 해갖고.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나오신다고.
5: 예, 이제 저기 아침에 5시에 일어나시갖고 계속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시갖고 청소 동네 청소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빵을 만들어요. 5시 반에 이제 나와갖고.
1: 그러면은 여기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 남편분께서 혹시 예,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5: 이제 집에 가셨어요.
1: 야 그러시구나. 어쩐지 빵 냄새가 아침부터 확 나는 게 이제 상가들 뭐 주변에 보면 대형 빵집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빵집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참 저는 추억의 케이크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야 이렇게 이 추억의 케이크.
5: 예, 이거는 아무 데서나 안 하고 예. 우리 이제 뭐 몇십 동안 계속 그런 이제 한결같이 이런 이제 초코 케이크나 뭐 이런 케이크 뭐. 아,
1: 이것도 오래돼 보여. 이것도. 야.
0: Although there were many challenges amidst the large bakeries, thanks to the unwavering dedication of the owner couple and the longtime support of the residents, they've been able to keep up the spot for over 40 years. Pastries made with so much heart. I also picked one to try. Looks delicious, doesn't it? Thanks to the customers who always say never close the shop and stay until the end, the owner couple feels encouraged every day.
1: 빵 좀 사가야 되겠는데요, 사장님?
5: 네. 안녕하세요.
1: 어, 단골이신가 봐요.
5: 네, 단골이요.
0: It reminded me of the cakes my father used to bring home on special days when I was a child. Suddenly, those memories came rushing back.
1: 단골이시라서. 네. 아, 이런 케이크를 맛본 기억도 너무 오래됐어요.
5: 오래됐죠.
1: 네, 어렸을 때 맛보고. 네.
0: Let me continue chatting with them over a nostalgic cake.
1: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5: 그냥 이게 좀 항상 또 이런 것만 많이 선호를 해요.
1: 네. 네. 야, 지금 케이크 먹었던
5: 네. 네,
1: 이 빵이 지금 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5: 네, 맞아요.
1: 이렇게 빵,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저기 남편,
5: 때,
1: 남편분이세요?
5: 예.
1: 와.
5: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옛날에는 너무 케이크 많이 나갔어요. 막 이렇게 막 쟁이 놓고 몇백 개씩 팔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은 게 없어요.
0: Whether there were many customers or just a few, the couple has always steadfastly kept this place. Although Cheongneung has undergone countless changes, this bakery has remained faithfully in the same spot.
2: 네, 저는 이 사장님께서 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셨을 때 사진의 기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 중요하죠.
2: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사장님이 온 곳이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삶을 같이 사신 거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갖고는 그 마을 주민의 그 생활상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동네 빵집의 그 공간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1: 네. 그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고.
2: 그 맞습니다.
1: 또 그 당시에 이랬었던 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거죠.
2: 네, 맞아요. 네.
0: Ingrained deeply with the residents' lives, this place has become a precious space that passes on memories.
5: 아 이제 저기 요 경국사 있는 데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 동네가 없을란가 싶었는데 와서 딱 내리면 여기가 동네가 딱 보라가더라고요. 그 경국사 있는 데서는 동네가 안 보여요. 여기 오니까 이제 싹 보이면서 너무 이게 공기가 너무 좋고 제 여기에 없는 별로 도시 같지 않았었어요. 그냥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제 요 지금은 많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또 아파트도 새로 다 지었고 이제 산장 아파트만 이제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다 변했어요. 다른 게. 이제 동네에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지만은 이제 옛날에 있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0: As much as it's sad to see it fade away, I hope that when the residents feel weary and exhausted, they can come here and find strength. Along the clear waters flowing through the Bukhansan Valley, there's a place that Cheongneung residents speak of in unison as a spot filled with memories. It's Changsujang, a place that holds the happy memories of the residents. Once used as a villa by the Japanese, it is now serving as the Bukhan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In the exhibition hall, I was able to see images of the old Changsujang, a place beloved by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Located deep within Cheongneung Recreation Area, Changsujang was a popular spot among th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now gone Star Pool and Cheongneung Pool were quite popular as family outing destinations. This time, I visited an old beloved restaurant that the residents frequent to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Cheongneung Village up close. This place conveys a simple nostalgia with its homemade hearty buckwheat jelly. From the very entrance, it has a warm and welcoming feel. As always, the owner is preparing to greet customers with the door wide open. A place that has quietly remained unchanged in a small alley in Cheongneung, continuing the family business for two generations. For some, it's a precious space that brings back forgotten tastes and memories.
1: 딱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6: 요 아래서 장사할 적에
1: 네네.
6: 우리 딸이 전부산 때다가
1: 네.
6: 간판을 써서 붙였어요.
1: 네, 따님이 네. 간판을 직접 만드셔갖고
6: 저거 지금
7: 펜트
6: 치셔가지고
7: 네. 와
6: 그게 그때... 엄마는 이제 강판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그 무슨 나
7: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8: 예. 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페인팅해서
7: 예. 네. 아드님한테 누님이 되시는 거예요?
6: 아니 동생.
7: 동생? 아 동생. 어.
6: 오빠지.
7: 오빠. 어.
8: 아마 그 기억이 아마 많이 나시는 거예요.
7: 이야 그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딱 간판 달 때가 제일 좀 네.
0: Opened in 1982, many years have passed, but there are still those who can't forget the first time they visited. And the past 40 years spent with the residents of Cheongneung have been a great happiness.
7: 야 이게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옛날 그 사장님 동생분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간판인가 봐요.
9: 예, 맞아요. 제 여동생이 네. 어머니 집에 오다가 만나가 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칠하고. 페인팅해서 글씨까지 해서 동생이 네. 여기 써서 요거를 이제 어머니가 전봇대에다가 걸은 간판이 이 간판이에요.
7: 동화북 칼국수. 예. 저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예. 아,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예. 이렇게 닿았다는 거잖아요. 예. 전봇대에다가.
9: 네, 예,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손님들이 어? 뭐 이게 간판이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여기 찾아주시고
7: 야, 그때 당시 이거 뭐 구멍 자국도 있고
9: 그렇죠 전봇대 이렇게 이렇게 네. 해서 야. 밑에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뚱뚱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간판인데 네. 지금 이렇게 펴진 거죠
7: 야.
0: The old sign weathered by tim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until now.
9: 오셔가지고
0: People stop and stare. The kind and warm impression of the owner seems to show just how happy he was here.
10: Only the shadows are
0: there. And here, in a pl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seem to meet, there's a small village where traditional hanoks coexist with modern homes and restored houses. Cheongdin Village emits warmth as suggested by its name. I met one of its longtime residents.
11: 구조도 이게 지기를 일제 시대에 식으로 지었어요. 다대미 2층이 2층인데 네. 다대미로 있었고 근데 개조해서 이제 보라로 놓고 그랬죠.
7: 네, 예. 네, 네. 아.
0: We visited a Pung house nestled in a charming alley, one of the few left in the heart of Seoul. With over 60 years of history etched into its walls, the place has been carefully preserved and maintained by Mr. Kwon Young-kwan. It feels as if time here has stood still. Alth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has changed greatly, the residents continue to uphold the value of their village.
7: Wow! Yeah! 정말 신기하네요. 구조가 참 신기하네요.
11: 신기하죠.
7: 예.
0: In an era where disappearance has become familiar, Cheongdin Village saw change not through redevelopment, but through a new approach. By preserving the village'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they have worked to create a more livable community. Above all,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mong residents, they have created and documented memories together.
7: 여기가 이 정든 마을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12: 예, 주민 공동
7: 네.
12: 시설로.
0: The residents have captured the various aspects of their village over the years through photographs. Knowing that these photos will become a valuable asset for future generations and for the village's history, the residents themselves have sincerely documented their memories. Their love for the village has transformed narrow alleyways into playgrounds full of laughter and old, worn walls into vibrant, cheerful spaces. By actively documenting their memories and engaging with the community, the residents themselves share in the spreading happiness.
10: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at it is?
0: And so, the history of Cheongdin Village has been built up little by little.
7: 아, 여기 그 말씀하셨던 팝콘 파시는 그 예. 파셔갖고 여기다 또 보태주시고
0: For some, Cheongneung is where they found their greatest happiness in life. That's why, even without being asked, the residents continue to build and cherish those memories, one layer at a time. I know it's really
13: rather stupid of me.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어느 순간 없어져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없어지면 우리가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런데 결국은 남는 건 사진이나 글 뭐 이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몇몇 사람들이 나름 이 지역에서 없어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기록에 조금 기록에 남기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무슨 뭐 막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7: 요즘은 이웃 간에 이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된 시대인데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보니까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중한 공간과 좋은 추억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K initiative.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접은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주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임라이브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와서 지금 잔뜩 설레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복도식 아파트랑 미장원입니다. 다음 곡은 비지보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스탠딩인 것처럼 즐겨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좋네요. 비지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들으니까 어때요? 진짜요?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듣고 공연을 본 적이 없는데 또 전 방송도 첫 출연이고 이런 라이브도 첫 출연이라 저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곡은 무슨 생각해?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스테레오에 실린 버전이 있고 리메이크에 실린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I'm Live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1: 네!
0: 무슨 생각해? I'm Live 버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저도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근데 뭐 앵콜 해주시면 부를 수도. 편의상 마지막 곡 미친 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진 밴드 자랑해도 될까요? 먼저 드럼의 이예찬, 베이스의 이명철, 기타의 구영준, 키보드의 송기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주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공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막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 앵콜이라니. 여러분 아쉬우시면 저의 다른 공연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저 근데 진짜 오늘 반응이 인이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마치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앵콜곡 키스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0: 애절하면서도 담담한 듯 또 점잖하면서도 애잔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동훈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0: 자,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들려주셨는데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려주신 거는 짧은 곡이었죠?
1: 예, 한 10분 내외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0: 네. 네.
1: 원래는 긴 산조라는 게 한 40분 정도 되는데,
0: 네.
1: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0분, 15분, 뭐 10분 아니면 뭐 6분 이렇게도 짤 수가 있듯이 그 산조는 여러 가지 시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산조를 좀 심오하게 듣고 싶으면,
0: 네,
1: 긴 산조를 듣는 게 훨씬 좋죠.
0: 다음 무대에서는 해금 독주곡 B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슬플 B자인,
1: 그쵸,
0: 거잖아요.
1: 네.
0: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고 아련한 느낌이 납니다.
1: 네네.
0: 어떤 곡입니까?
1: 그 B라는 곡은 그 김영재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건데, 그 우리나라의 세 가지 지방, 강원도의 메나리 토리, 함경도의 수심가 토리, 그 다음에 전라도의 육자벽이 토리, 여기 세 가지 토리를 가지고,
0: 네,
1: 그 중에 슬픈 가락을 따오셔서 앞에는 그 무장단으로 선율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엄머리 장단에 그 가락을 얹어서 하는 곡입니다.
0: 이 곡은 평소에 즐겨 연주하시는 곡입니까?
1: 저 즐겨 하는 곡은 아닌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제일 좋아한다고요?
1: 네. 왜냐면 그 강원도의 슬픈 가락,
0: 네,
1: 함경도의 슬픈 가락, 전라도의 슬픈 가락, 이 슬픈 가락이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슬픈 가락을 다 내가 연주를 하면 엄청 슬프거든요.
0: 슬픈 메들리인가요?
1: 네. 근데 거기다가 옆머리가 어떻게 보면 신나요. 신나는 장단이거든요.
0: 네.
1: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신난 가락인데 그 신나는 가락에다가 슬픈 가락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들린다. 예. 네.
0: 알겠습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0: 저희는 엄청 슬플 준비를 해야겠네요.
1: 네네네.
0: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동훈 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민요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김정래 군입니다. 김정래 군은 민요를 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또 전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noodles in front of hot stoves in the past. While robots take on the heat and the repetition, people can focus on providing better service and connecting with customers face to face. More than a novelty, cooking robots are becoming part of everyday life. The 3 minutes it takes to prepare a bowl of noodles are the time reclaimed from repetitive, demanding work, a gift made possible by robotics.
1: 주방에서 실제 근무를 해보셨던 경험, 아니면 매장을 운영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바쁜 시간대, 피크타임 때 하나의 동작, 뭐 하나의 조리 과정을 다른 인력이 대체해주는 게 얼마나 큰 효율을 주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게 로봇이 도입되었을 때 손님들이 많이 몰렸을 그 피크타임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What's more important than a robot's technical sophistication is its practical value. Even the most advanced robot won't survive in the real world if it's less productive than a human worker or too costly. Robots are taking over the most physically demanding and hazardous parts of the job. A robot that can fry 12 chickens per hour costs about 45 million won, or over 30,000 US dollars. Its productivity in the real world has already been proven. It can take over repetitive work in front of hot oil, and it's also cost effective. Today, robots are more than simple machines. They are sophisticated partners capable of reproducing even the refined techniques of experienced human hands.
2: 정해진 레시피대로 이제 로봇이 라면을 조리하지만 향후에는 뭐 꼬들면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더 익은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재료의 상태를 로봇이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조리법을 찾는다던가 하는 형태로 피지컬 AI 그 기술을 적용시키면 좀 더 다양하고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0: A parking lot in J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car enters. Instead of parking in a designated space, the driver stops in the middle of the parking lot, turns off the engine, gets out. Walks over to a kiosk to request parking. Then she walks away. Then something remarkable happens. A slim metal platform emerges. Glides beneath the vehicle and lifts it. Then a pair of machines carries the car to an available parking space. This is none other than an autonomous parking robot. For a human driver, parking with so little space between the car and the wall would be challenging. What makes this robot capable of such precision?
3: 이 로봇은 구동부, 그리고 라이다 센서, 그리고 팔, 윙이라고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크게 지금 보시는 라이다 센서가 두 개가 있고 비전 마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고 특히 마커는 로봇 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같은 속도를 맞출 때 중형을 사용하고 이 윙에 앞뒤 라이다가 달려있는 게 차를 들었을 땐 저쪽 팔에 있는 라이다가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로봇 두 개가 됐을 때 360도로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0: An autonomous parking robot is redefining the very concept of parking. Developed to solve shortages of parking spaces in urban areas, this robot is just 9 centimeters thick, allowing it to slide beneath a vehicle and lift loads of up to 3 tons. Once the driver leaves the vehicle in the drop-off zone, a pair of autonomous robots transports it safely to an available parking space and retrieves it upon request. The robots exchange data and coordinate their movement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which allow them to move each vehicle safely.
4: 업무차 여기 올 때마다 주차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주차 로봇이 주차까지 다 해주니까 편리한 것 같습니다.
0: When drivers need to use their car again, they can request their vehicle through a mobile app before heading down to the parking lot. By the time they arrive, the parking robot has already moved their car to the pickup area. This is how robots take over the tedious task of parking. Autonomous parking robots can reduce minor collisions and problems such as double parking. They can also improve parking facility efficiency by as much as 30%, making room for additional parking spaces.
3: 우선 지금 건축비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사실 동일 공간에 더 많은 차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건축비 절감의 혁신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거고 또 차는 점점 더 커지고 주차면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주차 갈등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0: The parking robot was developed by combining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with decades of expertise in 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ing. It continues to evolve based on real-world requirements and on-site conditions to deliver optimized parking solutions. How does a parking robot respond when a child suddenly runs into the parking lot or an obstacle appears in the robot's path?
5: 여기 이제 위쪽이 계산 값이고 아래쪽이 액션이에요.
6: 만에 하나 어린 아이가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주차장에 진입하더라도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사람을 인식하여 경고음과 함께 전체 주차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에는 차량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장애물이나 생각지 못하게 로봇의 이동 공간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로봇의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하여 전체 주차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게 됩니다.
7: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센치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0: For most people, autonomous parking robots are still a novelty.
8: 로봇이 밑으로 내려야 될 거잖아요.
7: 네네.
0: That's why UX design is essential to transform them into an intuitive, easy-to-use service. Using the floor plan of the actual site where the system will be deployed, a digital twin built to the exact size dimensions is created. Within a 3D model, the key coordinates are designated to determine which routes robots will follow and where vehicles will be parked.
9: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UX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주도권이 항상 사용자에게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는데요. 주차 로봇 서비스에서는 로봇의 현재 작업 상황을 알리는 투명한 피드백과 사용자의 스케줄에 맞춰 로봇을 움직이는 사전 출처와 같은 기능을 통해 능동적인 제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0: The first autonomous parking robot commercially deployed indoors in Korea. This place is developing motion control algorithms and precision control technologies that enable parking robots to navigate planned routes autonomously and accurately. Because parking robots operate in confined spaces, They require a higher level of precision than conventional mobile robots. To ensure that robots can determine their route and park vehicles with accuracy,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validate control algorithms.
10: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다양한 기대 수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들을 명확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 로봇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을 수행하고 대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기술의 지향점입니다.
0: To discover another side of everyday life with robots, we visited Gyeongsa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t this automotive parts factory, noise and repetitive labor are giving way to a new way of working. Here, collaborative robots work side by side with people, reshap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the past, workers had to perform and inspect every step of the process. Today, robots perform the entire workflow seamlessly, from initial ultrasonic welding to inspections, and finally to packaging and palletizing. This way, robots help eliminate human error and perform work with utter precision.
1: Big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원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 명이서 수동 작업을 하던 것이 협동 로봇을 도입하고 난 이후로는 한 명이서 사전가 재료 투입 후에는 로봇이 조립, 검사, 포장까지도 완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장시간에 작업자가 같은 일 그리고 귀에 대한 그 피로도 그리고 어깨 등에 대한 골절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생산성 및 불량 검출, 불량 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은 유지가 되고 불량 유출은 없어짐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생산성이 15% 정도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There are concerns that because of robots, jobs for humans will disappear. But factory workers think differently. Freed from repetitive manual tasks, they are taken on new roles as skilled production supervisors. Higher productivity in turn results in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higher quality output. An essential choice for staying afloat in the global manufacturing race. While robots take over precision inspection and palletizing, the factory workers can deliver higher value work in a safer environment.
11: 협동 로봇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들인데요. 이런 로봇들을 활용해서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현장이나 식음료 조리하는 그런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뭐 굉장히 많은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도 사람의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사람용 로봇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based in Daejeon. There's a very special robot at one of its laboratories. I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newly developed catalysts in place of human researchers. What's more, it does the job 45 times faster than a human. Developing new catalysts requires repeated experiments to adjust catalyst compositions and reaction conditions. That used to be a time-consuming process. And even when using the same sample, results vary depending on who conducted the experiment.

0: At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Dr. Park Ji-chan and his research team at the Clean Fuel Research Laboratory have developed a fully automated system for catalyst performance evaluation, a complex and repetitive task. The system consists of two robots.
1: 대량의 촉매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근데 이 대량의 촉매들을 로봇이 할 수가 있으면 계속 작업을 이어서 대량의 촉매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한 대의 로봇으로는 이 촉매를 한두 개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대량의 많은 촉매들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두 대의 로봇으로 나눠서 이 역할을 분담했는데 첫 번째 로봇은 이제 주도적으로 분석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로봇은 이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소모품 교체나 그다음에 이송 같은 일들을 보조적으로 하는 로봇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Catalysts are at the heart of energy research for a sustainable future. But developing just one new catalyst required countless repetitive experiments and long hours in the laboratory. Thanks to the automated catalyst evaluation robot, the entire process, from sampl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to consumable replacement, can be carried out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 experiment that used to take a skilled researcher 32 days can now be completed by the robot in just 17 hours. The precision of the experiments has improved by 32%. Thanks to a robot that never tires, generating data 24 hours a day.
2: 이 모든 과정들이 노동 집약적으로 단순 반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간적인 효율을 엄청 줄여줘가지고 다른 업무에 더 머리를 쓰는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0: The research team's ultimate goal is to transform this automated catalyst evaluation system from a platform designed for a specific reaction into an autonomous experimentation platform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catalytic reactions and materials research.
1: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랑 재현성인 것 같아요. 지금 연구는 왜냐하면 정확도랑 재현성이 확보돼야 다음에 이제 AI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아주 표준화되고 확실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이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최대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더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하면 실험 자체를 많이 시도를 해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이 하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Robots are becoming part of daily life in diverse fields. As repetitive tasks are handed over to robots, people's role is shifting from repetitive labor to process design and quality supervision. Thanks to the time gifted to us by robots, we can create a better tomorrow.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졸업생이자 지금 현재 음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문입니다. 이 역사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서양 유럽에서 그 이 음악학이 태동을 했고 아마도 예술 이론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역사가 길게 그 지속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에서는 어떤 수업들을 하냐면 비평실습, 그리고 음악과 사회, 그리고 음악학과 대중음악, 아니면 음악과 매체, 기타 등등 이런 수업들이 학부에 이제 전공 필수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뭐 세계 음악도 포함이 되어 있고 클래식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음악 재반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을 그 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전공 필수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클래스 수업 말고도 전공 수업이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과 따로 만나서 이렇게 소규모로 저희는 뭐 다 소규모긴 하지만 진행되는 그 전공 수업은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토론 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꾸려 나가시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음악학에 대한 그 대략적인 이해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평 실습은 우리가 그 흔히들 음악학과 가면 음악 비평하는 사람이 될 거야, 평론가가 될 거야 하는데 그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걸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특정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공연을 보고 오거나 어떤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리뷰로 끝나는 그런 성격의 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그 무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무대가 또다시 어떠한 변화를 그 꿈꾸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글쓰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생각하는 방식을 또 훈련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서양음악사 수업은

0: 전문사 다른 음악학 말고 다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를 그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 습득으로 끝나는 것으로 꾸려가는 수업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런 한 개인을 특별한 음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평가를 내렸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볼 수 있도록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런 음악의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도 음악사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 수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건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특별함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알아야지 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왜 그 시대의 청중들이 그러한 부분에 반응을 했을까? 지금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청중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그런 고민들을 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다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시간이 또 다른 종류의 서양 음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그 학교에서 느끼게 되는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수업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그 심정적으로나마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변화한 거를 생각해 보면 석권동을 가면 변화한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악원은 사실 제가 오페라하우스 음악당의 강의실이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 교사 요 캠퍼스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 시절과 요 시절을 다 거쳐갔던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여기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석관동을 가면 되게 많이 변화한 걸 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술사 1학년 2학기쯤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서 탈출구를 나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문사 그 기자를 지원을 해서 해봤는데 코스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서초동과 석관동을 오가는 게 가는 길이 비록 쉽지는 않았는데 서초동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경험들이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저에게는 있었고요. 지금은 예술과 젠더 연구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기관이 예전에 여성활동 연구소였거든요. 전문사 시절에는 거기 연구소 또 조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석관동을 갈 일이 저에게는 계속 제법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지 못 있는 쪽으로 뭐가 건물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내가 알던 도서관이 위치가 저쪽이 아닌데 국기계 향대도 어딘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풍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럴 때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는 한데 역시나 그 졸업생이기 때문에 내가 요 시절 이 가을 혹은 겨울 그때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석관동 갈 때마다 곧잘 떠올리곤 합니다. 음악학과는 어떠한 작업 혹은 어떠한 공부를 하는 전공이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기억들이 그 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랑 전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이번 이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샵, 되게 길게 주어져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그 1학년부터 거기에 참여했었던 모든 학생들이 정말 그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재밌어져서 수업 시간에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런 방법보다는 스스로가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확신 혹은 아, 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루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주제라고 일반화시켜서 하면 하나하나의 그런 주제들이 사실 제가 요 나이대 학생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시간이 조용하게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생각들도 고민들도 있었는데, 고민은 잠시였고요. 고민이 불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를 해주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인 기회가 좀 더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날 나왔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의 나의 삶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혹은 하고 있는 공부, 작업 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훈련받았었던 방식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누구를 만나서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뚫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제각기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학은 어쨌든 언어,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그 언어를 매개로 활동을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나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주저하거나, 혹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주면 그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음악학 전공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음악이라고 하는 이 큰 영역 안에서 음악학 전공과 또 창작 혹은 그 연주라는 이런 실기라고 묶여지는 뭐 프랙티스, 예술의 실제 활동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론 관련된 것과 실제 예술의 실제 어떤 활동에 대한 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실제의 모습들이 변화해 갔었던 것들을 역사 흔적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우리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이론과 실기, 실제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제가 지금 다른 작업을 하면서 그
1: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20년사 그 책자를 이렇게 쭉 훑어봤었어요. 훑어보는데 그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강숙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딱제 눈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칸막이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칸막이라는 표현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이론과 실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고, 이론의 작업이라는 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음악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무대에 대한 이야기, 무대를 향한 이야기, 무대를 만든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개개인의 활동들을 좀더그 의미 부여라든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게 저의 강의실 수업 현장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또 다시 저의 연구에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을 저는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걸 저는 지향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음악사라고 했을 때 서양 예술 음악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요 개념을 좀 새롭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하게 이런 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것저것 나온 그런 논문을 또 읽기도 했고, 또 이거에 앞서서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탐색해 볼수 있는 그런 논문을 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0: 서울 나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모르고 그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챙겨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너무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1: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네.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어.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3: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3: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3: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3: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3: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1: 네,
2: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3: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1: 아.
2: 아니면 현대서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2: 네.
3: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3: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0: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2: 그쵸.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0: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0: 맞아요.
2: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0: 아, 네. 아. 캘리그라피를.
3: 오, 진짜?
2: 아, 네. 아,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
0: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2: 네네네. 네, 네, 네.
1: 시간 많아요.
0: 네.
1: 많아요.
0: 네. 한번.
4: 트렌드 시티.

0: 앤더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쓰러지니까 좀
2: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네.
2: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1: 맞습니다. 네, 정말.
0: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에서의 그 장소의 이동의 변화라든가 또 시간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무대에서는 좀 더 연극적인 약속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실제로 보시면 그 무엇이 됐든 영화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You know,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writing a story about a teacher, it sort of became clear to me that on some level I was teaching, you know, through that character. And over the years, as I was thinking about the story, it just, I think the things that I was thinking that I wanted my teacher to say felt important to me. They were things that were changing my life. So it felt important to try to somehow convey that to others. And at a certain point, it just, my head was like, it's going to explode. I'd better just get these words onto the page and do it. So I did.
1: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시간은 거침없이 내달려서 오늘은 이 꽃이 미소 지으나 내일이면 시들어 죽을지니.
2: 자, 기회가 주어질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아,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3: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뜻입니다.
2: 오, 맞았어. 오, 자네 이름은 뭐지? 아,
3: 스티븐 믹스입니다.
2: 오, 믹스.
3: 네.
2: 녹스 믹스.
3: 녹스 믹스.
2: 재밌는 이름이 많네.
3: 감사합니다.
4: 교육자로서 산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생들 앞에 서면 설수록 아,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차피 모두가 부족한 것,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걸 이해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노력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강단에 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 자, 여기 벽에 걸린 얼굴들 한번 봐봐. 60년, 70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던 소년들의 얼굴들이야. 쑥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와서 봐. 가까이
6: 네,
5: 와.
6: 네.
5: 오가면서 수도 없이 봤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을 거야. 맞지?
6: 네.
5: 너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 않냐? 응?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혈기 왕성하고 눈빛엔 패기가 넘치고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6: 네. 네.
5: 그런데 말이야. 저 꿈 많던 소년들.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0: I mean, carpe diem is sort of the wake up, you know. Again, that scene is really about death, you know, because the Keating is saying, look at the pictures of all these boys who were here before. They're all dead. And, you know, they look like you. And so you better think about how you want to spend your life. So I think the theme of the movie is right there, which is to start to find the courage at first to try to figure out who you are and then have the courage to become that, to work hard to get that to that. So, you know, that's really what the boy, the teacher's about, what he's trying to imbue in these boys.
2: Whoa. 다 왔어! 여기가 하퍼크리크야. 아, 도착이야.
7: 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2: 야, 닐!
8: 나 예전에 왔어.
2: 여기 맞아? 아, 너무 깜깜해. 내 코도 안 보이는데?
7: 카메라, 이 주둥이 시끄러워서 보이겠다.
2: 야, 이거 봐. 프리처드 서문. 선배님들도 찢어놓으셨나 봐.
7: 뭐?
2: 야, 키팅 선생님 때는 동굴에 쓰셨나 봐.
7: 그럼 놀란쌤 수업에서 찢었겠냐?
9: 어, 똑똑하네.
2: 자, 그치? 지금부터 죽은 시인의 웰튼 집의 채소집을 선언합니다. 자, 이 모임의 회원은 여기 참석한 우리들이고 회의록 작성은 토드 앤더슨이 맡겠습니다.
4: 제일 큰 차이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땐 거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고요. 다시 이번에 작품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선생님을 입장에서 보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들었나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뭘 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번 주 학교 신문에 불미스러운 기사가 무단으로 실렸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지만 이런 추한이래. 내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 싫으니까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일어났어. 지금 자수하길 바란다. 범인이 누구건 지금이 퇴학을 면할 유일한 기회.
1: I think the play, I sort of wanted more humor in the play than I thought there was in the movie. I thought that the movie, I thought that in the play I could combine certain characters that after watching the movie a few times I realized I could do that and I think the play would be the place to do it. I also thought that there's something about the live experience watching it that might bring the themes home better than a movie. So I thought that, you know, seeing it in the theater that way is more intimate. It's more accessible because it's right in front of you. So I thought that would be a good way to highlight the themes of the story.
2: 준 회원님, 죽은 시인의 낭송 준비 되었나? 그럼 우리 배우들은 인간의 그림자,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저 꿈속 환상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대들은 잠시 잠들어 있었고 환영들은 꿈결에 스쳐간 것들.
3: 우리는 내일을 꿈꾸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으리. 우리는 영광을 꿈꾸지만 진정 원하는 영광은 아니리. 우리는 새날을 꿈꾸지만 새날은 이미 와 있었다네. 우리는 싸움을 피했지만 마땅히 맞서 싸울 상대였다네.
4: 그럼에도 우린 잠들어 있다.
5: 이 작품을 통해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더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들은 내 삶에서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6: 완벽성 점수를
7: 키팅 그래서... 선생님!
8: 도드!
3: 다들 강요당해서 억지로 서명한 거예요.
8: 도드 지금 뭐 하는 거야?
3: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9: 그래, 믿는다, 도드.
8: 키팅 선생! 당장 나가세요.
3: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8: 녀석이 당장 앉지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앉아! 또 이렇게 헛던 짓 하면 당장 퇴학이야! 본교 4대 교훈이 뭐야? 전통! 명예! 규율! 인력! 규율! 규율을 지켜! 나가시오! 키팅! 오 캡틴! 마이 캡틴!
0: 토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1: Well, I hope they enjoy the play. I hope they come and I hope they enjoy it. I hope those who have seen the movie find this to be a valuable experience to see it live, particularly with Korean actors. They may relate to it more than what they saw on film. But I'm very excited and I'm put on here.
8: 나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 죽정이를 버리기 위해
10: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11: 카르페 디엠!
12: 카르페 디엠!
13: 카르페 디엠!
14: 카르페 디엠!

예, 전재숙의 주인공은 개그맨이에요. 한 개그맨이 시골에 내려가 지내면서 죽은 존재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 존재라는 게 명확한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인식의 너머의 세계들과도 한 인간은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던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하는 데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과 굉장히 근대적인 삶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천에 세워진 모토롤라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어떤 풍경처럼 몽골은 그런 어떤 광경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이미지들을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이 공존하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까지도 반영하는 그 이중적인 세계를 포착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잡고 싶었는데 고민 끝에 그게 떠올랐던 게 늑대, 늑대라는 이미지였어요. 늑대는 몽골인들이 유목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죠. 그러면서도 늑대는 또 몽골인들이 굉장히 경외하는 존재예요. 그런 어떤 존재인 늑대를 통해서 제가 몽골 이미지를 포착해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늑대라는 소설은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1인칭 화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우리 한국 독자들도 물론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치가 됐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게 힘들다 그래서 소제목을 다 달았어요. 뭐 더 헌터라든가 뭐 더 울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아서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번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또 한편의 새로운 창작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간간이 걸음을 세우고 숨을 골랐다. 어월을 찾아 언덕에 오르는 게 분명했다. 어회에 꽂힌 푸른 깃발들이 사원 있는 동쪽으로 팽팽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어원은 한국의 성황당과 같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 돌멩이를 얹고 돌무지를 돌며 비손을 했다. 음력설 같은 때에는 재랑이 주재하는 구판이 사나흘 연하여 벌어지고 그 굿을 중계하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어에 돌만 올리는 게 아니었다. 보드카나 마유주, 유제품, 전차와 소액권 지폐 같은 재물을 올리기도 했고 사연 깃든 재물건들을 올려놓기도 했다. 망자의 영정, 이별한 정인의 사진, 혹은 깨진 안경이나 반지 따위, 심지어 애완견 사체를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처음에는 병섭에게 이 땅만큼 적나라한 대지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이 유목민의 땅은 오연해졌다. 성과 금기로 뭉친 땅 같았다. 하다못해 언덕 아래 길거리에만 내려서도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어 쓰레기장을

자식으로서 뭐 어머니를 그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고, 특히 이제 작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는 하여튼 이야기 자체였고, 실제로 이야기로 저를 많이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로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해줬던 이야기, 이제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는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로서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이처럼 누워있는 이 어머니도 이야기를 당연히 너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죠.

소설의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말이 감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그 좌표를 찍어주는 게 작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에서 내 본명은 이점네요라고 고백하는, 뭐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아니지만 그게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를 얹고 발화되었을 때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말이 되는 것처럼요. 결국은 소설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연과 사연, 또 인생과 인생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저는 그 국면들, 두 세계가 만나는 국면들을 잡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똑같이 훼손된 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처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항상 재밌었고, 해외 독자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작가는 그럴 때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곤혹스러움이 자극인 것 같기도 해요. 벌써 30년이 됐구나. 뭐 해놓은 거 없이 방학이 끝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쓰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한번 쉬어보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한번 푹 쉬어보게요.